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정희숙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불편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행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헨리 블랙허브의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씨앗이 땅에 심겨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오늘 깨달은 진리를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는 데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이렇게 순종은 우리의 불편함을 넘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첫 한 걸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일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의 출첵도 같이 받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이 아침 함께 또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죠.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에 조금 힘들더라도요, 나의 것을 좀 내려놓더라도요, 한 발짝 순종의 걸음을 한번 떼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도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우신지, 기도의 순종, 아니면은 용서의 순종, 또 어떤 순종이 있을까요? 오늘만큼은 여기에 한번 제가 순종해보고자 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같아요. 4540번님께서도 출체 보내주셨고요. 그의 생각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 곡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81번님 안녕하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찾아서 또 우리 6181번님의 신청곡 같이 나누도록 하죠. 2667번님도 출첵 보내주셨고요. 1595번님도 가을바람 상쾌한 기분 좋은 아침 출석합니다 라고 들어와 주셨어요.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이 꽤 시원하죠. 새벽에는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요. 춥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1595번님께서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친절해지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의식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친절해지라는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그죠. 이게 생각은 하는데 그죠.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셨는데 잘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 어디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문자로 지금 보내주세요. 이성신 씨의 찬양으로 함께 나눕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성신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9533번님도 순종으로 출첵합니다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아, 우리 9533번님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다시 한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고요. 어디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같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제가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나는 연약해서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감사, 감사라고요. 그렇군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순종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8151번님께서도요.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맘 다해 주 사랑하라 이 찬양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4540번님은 순종이 이거보다 나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퀴즈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0번님도 보내주셨지만 6181번님도 순종이 이거보다 나으니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또 돌발 성경 퀴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 계세요. 이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1094번님이세요. 완전한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루 쉬려고 하네요. 평일날 쉬니 시간이 참 많습니다. 마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우, 오늘 모처럼 쉬시는 거죠? 항상 매장 가는 길이에요 라고 배송 중입니다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쉼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소울피치의 찬양 함께 하시죠.

돌발 찬양 퀴즈. 자, 앞에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된 찬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옹기장의 찬양의 땡땡 드리며라는 네, 퀴즈입니다.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고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이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에도 보면은 순종이 이거보다 낫고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옹기장의 찬양에 보면은 찬양의 이거 드리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뭐 말씀에서도 순종이 이겁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몇 분 있으셨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문제가 유출된 건가요? 유출되진 않았고요. 네, 항상 방송하다 보면은 저랑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프닝 곡으로 딱 준비하려고 했던 찬양을 미리 또 신청하세요. 그럴 때 감정이 또 감동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퀴즈 정답도 오늘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자, 찬양의 땡땡 드리며라는 찬양 두 글자고요. 초성이 드는 지읒과 시옷이에요. 지읒과 시옷 두 글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은요 정답이 나옵니다. 찬양의 무엇 드리며일까요? 옹기장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기장의 찬양에 네모 드리며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초성 힌트 드렸죠. 지읒과 시옷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정답들만 잘 맞춰주고 계세요. 오답이 안 계십니다. 오답도 없고요. 오타도 없습니다.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찬양이 익어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라고요. 2254번님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0688번님은 어제 충주 효도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하셨는데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신다 하셨잖아요. 네. 아유, 좋은 여행 다니신 것 같아요. 이 추억도 오래오래 간직하시고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0688번님의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72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익어드리며 찬양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라고 하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감사해요. 이거로 드리는 찬양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2080번님은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침마다 방송을 들을 때늘 은혜가 되며 감동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아침마다 들어주시는 분들 또 감동으로 받아주시고요. 네, 그 마음이 또 전해졌다는 게 저도 감사하네요. 1094번님.

너무 쉬운 퀴즈예요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그죠? 네, 너무 쉽죠. 일부러 쉽게 냈어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으시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좀 쉬운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야지만 좀 용기 내셔서 문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또 초신자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좀 고민할 때가 있어서 힌트도 좀 많이 드리고요. 보기도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찬양 네, 들으시면서 함께 또 문제 풀어봤습니다. 잠시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답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곡 신청해 주신 분 계세요. 이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이 찬양 함께 들으시죠.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0: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 난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뜰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들으셨고요. 이렇게 선물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돌발 찬양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찬양의 제사드림이었어요. 온기장의 찬양, 찬양의 제사드림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제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도 있죠. 오답 안 계셨어요. 정답은 잘 맞춰주셨고요. 세 번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804번님, 2080번님, 마지막으로 2374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374번님은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라고요. 아유, 잊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귀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요.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반갑더라고요. 잊진 않았을까? 사랑의 뜰 안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도 찾아와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네, 환영합니다. 네. 아침마다 방송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서 감동입니다 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샬롬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와 찬양에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이라고요. 우리 7012번님도 아유 이렇게 칭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에 순종하는 마음은요. 343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옷만 다해 주 사랑하라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죠. 네, 박희봉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파라나 51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박희봉 씨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저는 요즘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왜 그때는 몰랐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는 그 감동과 은혜를 요즘 누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랑했더란 1부 끝곡은요. 축복의 사람 CCM 클래식 앨범에는 찬양 준비했고요. 이 찬양 들으신 후 오늘 2부 시간에서는 찬송가 교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찬송가 네 미리 챙겨 놓으시고요. 함께 또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란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로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사라가 아주 미인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랄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 현몽하셔가지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부하들을 백성들을 불러서 이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사라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 가실 때에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오랍이라. 내가 오랍이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은 천 개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 은 20개 팔렸습니다. 근데 은 천 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는지, 사라를 지켜주시는지, 자,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열두 지파를 낳고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그 피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 아비멜렉과 사라가 섞이면 거기서 이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순수한 혈통, 예수 그리스도 그 유다 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악을 행한 것보다는 자기가 여기서 그 당시에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는 그런 악한 시대에서도 살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한 말을 했고 정말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 아내를 지켜주시고 아비멜렉한테 현몽하셔서 얘기해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

또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송가
1: 교실.
0: 네, 사랑했더라 매주 화요일 이부 시간 찬송가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보컬 강사이신 포항심내교회 김철환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너무너무 네. 반갑습니다.
0: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그죠?
2: 네, 맞아요.
0: 새벽에 문을 열고 잤더니 춥더라고요, 이제.
2: 맞아요. 네.
0: 자다가 깼어요.
2: 네, 선풍기를 껐어요, 저도.
0: 맞아, 선풍기도 꺼도 되고, 네. 새벽 공기가 이제 조금 차더라고요.
2: 맞아요. 네.
0: 어떻게 9월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집사님?
2: 아, 9월 네. 너무 좋아요. 일단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네. 하늘이 너무 예쁘죠. 어딜 가나 하늘이 정말 예술이고 네. 네,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날씨들 주셔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2: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아유,

0: 예쁘고 구름도
1: 네,
0: 너무
1: 맞아요. 구름도 너무 예뻐요.
0: 우리 김채우 선생님 뭐지?
2: 눈치를 채셨네.
0: 눈치, 요즘에는 제가 딱
2: 역시
0: 보면 알아요.
2: 네, 여자분들 감성적이시다.
1: 네, 티들은 이해할 수 없네. 예쁘 감성.
0: 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꽃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네.
0: 사진에 이렇게 찰칵 찍어서 꽃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1: 네.
0: 가을 풍경들을 담아서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1: 아.
0: 그래서 아, 이것만 봐도 진짜 가을이구나라는
1: 맞아요,
0: 게
1: 맞아요.
0: 느껴집니다. 네.
1: 네.
2: 꽃 사진을 찍는 분들은 다좀 연세 있으시다고 생각했거든요.
0: 네.
2: 저는
0: 네.
2: 작년부터 제가 찍고 있고. 그게 뭐라고 또 그러면서
0: 그죠.
2: 내 스스로 놀라면서 레슨실에 이렇게 화분 같은 게 많이 있는데
0: 네.
2: 거기 꽃 피었다고. 남자들 보통 잘안 찍잖아요.
0: 그렇죠.
2: 찍어가지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꽃이 피었네요 하면서
0: 네. 어머.
2: 아저씨입니다,
0: 아, 좋은 모습입니다.
1: 네,
0: 그렇죠?
1: 좋아요.
0: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는
1: 그럼요.
0: 거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하나님,
2: 넘어갑시다.
0: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배우고 느끼고
1: 네.
0: 계절마다 네, 알게 되는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0: 아, 잠시 아침에 이분은 겨울을 느끼셨대요.
1: 아.
0: 가을을 뛰어넘고 겨울 그만큼
1: 네.
0: 추웠다는
1: 아,
0: 거죠.
1: 맞아요.
0: 아침에 공기가. 네. 159번님 찬송가 교실 날씨도 좋고 찬송도 배우고 좋아요라고 들어와주셨습니다.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0: 진짜 우리가 찬양 배우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집사님 준비하신 찬양은 찬송가 몇 장인가요?
2: 지금 500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555, 556장이에요.
1: 네.
2: 556장인데
0: 네.
2: 이 곡은 작년에 조금 했었어요.
1: 맞아요.
2: 그런데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9월에 추석도 있고 가족들끼리
0: 아,
2: 찬양할 때
0: 네네.
2: 혹여나 가족 찬양 하실 분들은 이곡 좋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추석이
1: 네.
0: 얼마 안
1: 아,
0: 남았네요.
1: 그럼요.
0: 다다음 주가 이제 추석
1: 우와,
0: 연휴입니다.
1: 세상에. 이럴
0: 시간이
1: 수가.
0: 굉장히
1: 네, 오늘
0: 빠르죠.
1: 벌써 8일이에요?
0: 네,
1: 우와.
0: 8일입니다. 네, 이제 2주 지나면
1: 시간이.
0: 추석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1: 세상에.
0: 아, 이렇게 또 명절 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1: 아,
0: 그쵸?
1: 다이어트 해야죠.
0: 네. 먹고 나서.
1: 네. 일단 오늘은
0: 네,
1: 먹고,
0: 일단
1: 내일부터
0: 먹고
1: 다이어트.
0: 해야죠, 오늘.
1: 네.
0: 이렇게 또 결실의 계절, 풍성한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준비하신 찬양이 556장이에요.
1: 네.
0: 날마다 주님을 의지. 약간 좀 국악 분이죠? 네네.
2: 약간이야 국악으로 만들었어.
0: 국악이죠. 그쵸, 완전 국악이죠.
2: 네. 처음부터 작곡을 국거리 장단으로
0: 네.
2: 하시려고 했더라고요. 뭐 하신
0: 그쵸.
2: 거예요. 네. 국거리 장단 아시죠? 덩,
0: 기덕,
2: 기덕 하는
0: 궁.
2: 거. 신나는 거.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때 진짜 많이 배웠죠. 네. 국악으로.
2: 맞아요.
0: 네. 오늘 좀 흥겹고요. 네. 얼쑤 맞습니다. 우리 가락 찬송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072번님, 우리 김청아란 집사님. 아, 진짜 여기서 가족이라게 느껴지네요.
2: 네.
0: 요즘 살림살이 하시느라 또 태토남에서. 태토남에서 애견남이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2: 아유, 맞아요.
0: 맞아요.
2: 오늘 저녁에 뭐해 먹어야 되나, 또
1: 아,
2: 뭐 해줘야
0: 어떡해.
2: 되나, 이불 빨래 어떻게 해야 되나.
1: 아, 우리 김주부님.
2: 네.
0: 선관위 연습 때도 많이 티가 나신대요.
2: 네.
0: 어떤 티가 났었을까?
2: 뭔가 카리스마가 이제 없죠, 이제.
0: 아.
2: 옛날에는 그 눈빛이면 뭐 모든 게 카리스마로 이렇게 딱 했었는데 지금 좀 엉성해요.
0: 네.
2: 엉성한 김 집사가 됐습니다.
0: 아유, 그래도 장이 오래죠.
1: 네.
0: 그 성가합창제였나요?
1: 네.
0: 거기서 우리 포항침례교회가 엄청 돋보였잖아요. 물론 다들 잘하셨지만
1: 네.
0: 우리 포항침례교회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2: 그때 진을 다 빼가지고 지금까지
1: 아하.
2: 힘들어요.
0: 아, 근데
2: 네.
0: 이제 포항침례교회 하면은 찬양 잘하는 교회.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2: 잘해요, 진짜 잘해요.
0: 네네. 그만큼 또 훈련을 시키시고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1: 네.
0: 한 카리스마 하시잖아요, 진짜. 네. 아직 있습니다. 네.
2: 애견남입니다,
0: 이제.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출첵도 남겨주고 계세요. 우리도 곧 50이 됩니다. 아시죠?
1: 아하.
0: 허피디님. 저희랑 비슷한 연배시네요,
1: 아, 네.
0: 진짜.

0: 그렇게 또 드러내시네.
1: 그러게요.
2: 같은 또래.
1: 아,
2: 네. 저희도 이제
1: 그러시구나.
2: 내일 모레면 이제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1: 아, 잘 모르겠어요.
2: 아,
1: 세고 싶지 않습니다.
0: 맞아.
2: 네, 세고 싶지 않아요.
1: 네.
2: 근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1: 네.
2: 자, 우리 오늘 556장입니다.
0: 6장이에요.
1: 네.
2: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먼저 어떤 찬양인지 먼저 듣고요. 네, 저기 이 찬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함께 하시죠.

0: 아멘. 여기는 얼쑤 해야 될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렇죠? 네. 자, 오늘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찬양 함께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저희 뭐이 프로그램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맞아 전에 한번 불러봤었던 곡이다
2: 네네.
0: 하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곡 처음 들어보셨나요?
2: 근데 어제 사실은 예습을 좀 했는데요. 네, 딱 처음에 딱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0: 맞아.
2: 작년에 우리가 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거.
0: 근데 찬송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2: 네.
0: 봤던 건데 불렀던 건데 또 부르면
2: 새롭죠.
0: 새로워요.
2: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0: 네.
1: 예전에 같은 노래인데도 예전에는 못 느꼈던 감성. 아, 또 애겠남 되네. 그게 굉장히 가슴 깊이 이렇게 딱 와닿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네.
0: 네.
1: 좀 나이 들면 좀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0: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아, 그때는 이게 안 보였던 말씀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2: 그렇죠.
0: 네. 1595번님 얼쑤 아멘 하시면서 국악 찬양 좋아요라고도 6181번님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배우고 인도했던 반가운 곡입니다. 추석에 딱 맞는 찬송가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명절이 되면 꼭 이렇게 좀 우리가 국악
2: 네.
0: 느낌의 찬양을 부르죠.
2: 네,
1: 맞아요.
2: 맞아요.
1: 네. 어울려요.
2: 네.
0: 제가 그때 포항침례교회 예배드리러
1: 네네.
0: 갔었잖아요. 그 대예배.
2: 네.
0: 그때가 또 추수감사절이었어요.
1: 그랬었나요?
0: 그래서 오늘 권사님 앞에서 앉아서 장구를 치셨어요.
1: 맞아요. 우리
0: 와.
1: 성가대와
0: 네,
1: 같이.
0: 성가대 같이. 그때 얼마나 흥이 나던지
2: 네.
0: 찬양이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그때.
1: 그러한 곡들이 있어요.
0: 오늘 그런 곡들 중에 하나.
2: 네.
0: 네, 이 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 맞아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2: 네.
1: 그때 제가 소개해드리고 교회에서 한 번도 또안 불려졌다면, 이번에 또 배우시고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구역 예배 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네.
1: 모두가 흥겹잖아요. 어깨가 덩실덩실하고
0: 그럼요. 네.
1: 할렐루야 하고 그죠?
0: 네. 아이고.

0: 이제는 국악 찬양이 왜 이리 좋은지.
1: 맞아요.
0: 이분이 내일 모레 50이라 하셨죠? 노래 국악이 좋고 꽃이 좋고. 자, 이게 뭐 진리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2: 네.
0: 9029번에 오늘 찬양도 흥겹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듣던 그
1: 오, 맞아요.
0: 기분으로.
2: 아, 네.
0: 맞아요. 나트랑 갔다 오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2: 그렇게
0: 나트랑에서
2: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0: 듣고
2: 것 같아요.
1: 어떻게 그 베트남 가서 이걸 들을 수 있는 거죠?
2: 그러니까요.
1: 대단하신 분이다.
0: 이 코너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주일에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라고요.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뭐 한번 작년 소개했지만
2: 네.
0: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1: 네.
0: 있으시거든요.
2: 그럼요.
0: 우리 집사님 이곡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 이 곡은 작사하신 분도 목사님, 작곡도 목사님이신데요.
2: 네.
1: 작사하신 분은 총신대 나오시고 신학 나오시고 미국 코웰 신학교에서 목회학 하신 분이시고 권기창 목사님이십니다. IMF 때 어려울 때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가사를 쓰시면서 뭔가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곡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 네.
1: 작곡하신 분은 문성모 목사님이시고 대전 출생이시고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국악과 국악과 나오신 분이에요.
2: 네.
1: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이제 신학을 하시고 독일에서도 공부하시고 하신 분이고 서울 장신대 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1998년도 작곡했고 이 곡은 개편되면서 들어왔는데 국악풍 찬양 중에서는 꽤 괜찮은 곡입니다. 제가 생각할
0: 네.
1: 때는.
0: 네. 저희도 사실 처음 듣는 곡이 아니잖아요.
2: 네,
0: 네.
2: 맞아요.
0: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마다 들었는데, 근데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요.
2: 네.
1: 괜찮은데.
0: 국악 찬양이고,
2: 네.
0: 좋아요. 네.
1: 많은 분들이 국악이 조금 본 예배 때, 제 생각입니다. 본 예배
0: 네.
1: 때 쓰기에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옛날엔 서양 음악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0: 네.
1: 더 이렇게 물론 역사도 더 깊고 디테일도 뛰어나지만 우리 몸에는 이 국악의 느낌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더 좋고 뭐이곡이 곡도 교회에서 불려진다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556장.
0: 네, 556장이고요. 이 찬양 정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1: 네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찬양이 보니까 1, 2,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좀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1: 네.
0: 우리 집사님부터 한번 1, 2, 3절 읽어주시죠. 네.
2: 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1: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0: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2: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가사가 굉장히
2: 네, 가사도
0: 좋네요.
2: 너무 좋아요.
0: 네.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이게 가족 사랑이 우애가
2: 네.
0: 담겨져 있어서 온
2: 네.
0: 가족이 모이니 명절 때 불러보면은 진짜 좋습니다.
2: 네.
0: 네네. 하나님 우리 집을 생각하시고 대대로 복되게 하신다. 이 3절 가사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데
2: 네.
0: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95번님께서요, 저희 교회 새신자분이 각설이 공연을 하시던 분이 있거든요. 많이 아프신 후 지금 회복 중이신데 그분이 회복이 되시면 그분 장구장단에 맞춰서 국악 찬송 꼭 인도하고 싶네요라고
1: 좋네요.
0: 하셨네요. 네. 또 전문적으로 또잘 하시는 분들이
2: 네.
0: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과 같이 해서 네, 협연해도 너무 좋죠. 그렇죠?
1: 그렇죠.
0: 네, 좋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찬양 566장입니다. 배워보도록 하죠. 자, 전에 저희가 항상 발성을
2: 네.
0: 부터 해볼까요?
1: 두 가지 해볼까요?
2: 네.
1: 네. 항상 하는 건데 아예이오를 좀 밝게
2: 네.
1: 아예이오 이렇게 밖으로 5번 시작.

좋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3도씩 움직이는 건데 오늘 곡이 3도씩 움직이는 구간이 많아서 한번 해볼게요. 아로 시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높아요. 호. 지탱하는 거를 이제 성악용어는 앞보자 한다는데 딴따 할 때 꽉 눌러줘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시작.

0: 잘 하셨습니다.
1: 어디 아픈 거 아니죠?
0: 그래서 하셨습니다.
2: 네.
0: 라디오 끄신 거 아니죠? 라디오 끄고 나가신 거 아니죠?
2: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신 분도 있으시죠.
0: 죄송해요.
1: 저희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따라 하셔야
2: 함께
1: 됩니다.
2: 함께 하셔야죠.
1: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소리가 묻혔을 거예요.
2: 네네.
0: 좋아요.
1: 자, 발성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의 9030번으로 따라했어요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한번 좀 마디마디 나눠서 한번
0: 그럴까요?
1: 불러보죠.
0: 네. 두 마디씩 해보겠습니다.
2: 네.

0: 좋죠 거기.
1: 네, 너무 좋아요.
2: 좋습니다. 네,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네, 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와, 가사도 굉장히 좋고요. 1절 저희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사순가 556장 찾아보시고요.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했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한번 연결해서 네.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0: 그럴까요? 네.

0: 잘하시네요.
1: 네,
0: 네네.
1: 잘하시네요.
0: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찬송가 556제 함께 불러보고 있고요. 어떠세요? 우리 어제 한번
1: 네.
0: 불러보셨잖아요. 오늘도 불러보시니까
1: 아,
0: 어떠세요?
1: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래는 자신감이라고. 그래서 틀려도 씩씩하게 부르라고. 그래서
2: 아무도
1: 오늘
2: 몰라요.
1: 네, 씩씩하게 불렀습니다. 네.
0: 그래요.
2: 맞아요.
0: 명언이네요. 우리
1: 네.
0: 왜 그런 이야기,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래는 자신감이라고요.
2: 맞아요. 그래도 너무 연습
0: 맞아요.
2: 안 하고 와가지고
0: 네.
2: 자신감만 충분한 분들은 또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50대 50이라고. 연습 50,
0: 맞습니다.
2: 자신감 50입니다.
0: 네. 7012번님 근무 중에 창고에서 지금 목청껏 따라하고 있어요라고
2: 아우,
0: 하셨어요.
2: 정말 좋습니다.
0: 와, 창고에서 열심히 또 목청껏 힘차게 부르고
1: 네.
0: 계십니다. 1349번님이세요. 따라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찬양하니 좋습니다.
2: 네.
0: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1: 네.
0: 1072번님도요. 따라했어요. 네. 이번 주 성가대 찬양이 매우 어렵던데요. 오늘처럼 목을 잘 풀고 가야겠습니다. 목이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좀 지르고 나니 뻥 뚫렸습니다. 하셨습니다.
2: 생각난 김에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1: 네.
2: 주일날 올때 허밍 한번 하고 이렇게 허밍하고 근데 아예요 아까 한 거를 하되
0: 네.
2: 접지 그 소리를 붙이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찬양 다니다가 막아한 느낌으로 그냥 접지하지 말고 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순간에 아 붙이면서 아예 이게 조금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성악 쪽이고 성가대는 성악 쪽이고 찬양단은 그래도 팝 보컬 일반 보컬 쪽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푸는 게 좋습니다.
0: 네.
2: 권지선님 찬양단 하시잖아요.
1: 네.
2: 성가대도 하고 하시니까
1: 맞습니다.
2: 어떤 걸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목풀미 좀 다릅니다.
0: 아, 다르네요.
2: 네,
1: 한 번씩 이걸 바꿔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 성가대다
1: 네.
2: 하면은 약간 접지 않은 걸좀 차에서라도 좀 하고 가셔야
1: 아, 네.
2: 빨리 풀립니다.
0: 좋은 정말 팁을
1: 네,
0: 주셨어요.
1: 맞아요.
0: 몰랐어요, 저희는. 와.
2: 심지어는 어떤 곡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날 워밍업을 달리합니다. 만약에
0: 네.
2: 뮤지컬이나 이런 쪽이다, 일반 그냥 가스펠이다 이러면 가스펠적으로 풀어야지 너무 성악 톤으로 풀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0: 네.
2: 곡을 뭐 어떤 곡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풀어.
0: 네네네. 꼭 예열하는 게좀 다르네요.
2: 방금 정깁사님 목좀 풀고 오겠다 하셔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그 곡에 맞춰가지고.
1: 네.
0: 아유, 이분은 배달 오토바이 타면서
1: 와.
0: 아 하고 있어요.
2: 좋은 것 같아요.
1: 와.
2: 날씨
1: 와.
2: 좋잖아요.
1: 너무
2: 할렐루야
1: 신나시겠다.
2: 하면서 가면 돼요.
0: 와. 이게 발성 얘기하신 거 같아요. 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1: 네.
0: 오토바이 타시면서
1: 와.
0: 아. 멋지십니다. 네.
1: 네.
0: 이러고는 노래는 기세죠.
1: 아,
0: 그리고
1: 역시 맞습니다.
0: 기세를 딱 잡아야 되죠. 노래는. 네, 좋습니다. 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556장 저희가 배워보고 있고요. 잘
2: 네.
0: 따라하고 계시네요. 오랜만에 오신 우리 1349번님께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1: 와,
0: 싶거든요. 네.
1: 네.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네, 따라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은 선물이 갑니다. 우리 1349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절을 저희가 한번 좀 불러보면
1: 아,
0: 좋겠거든요.
1: 네.
2: 좋아요.
0: 네, 한번 불러보죠.

0: 아멘. 아니 근데 보니까
1: 네.
0: 이렇게 쿵기덕 이렇게 하잖아요.
1: 네네.
0: 하게 되면은 앞에 좀 강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하늘에 위로가 넘쳐나네 할때좀더 강세를 줘도 좀 이게
1: 맞아요.
0: 더 맛깔난다고 해야 될까요?
1: PD님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
0: 같이 불러보죠. 네.
1: 예를 들어.

0: 그겁니다.
1: 그쵸.
0: 부드럽게 부르면 맛이 안 납니다.
1: 맞아요.
0: 뒤에까지 해보죠. 거기만. 우리 가정까지만 두 마디만. 앞쪽 그래. 앞쪽에 단단단다시 할렐루야 우리 가정. 뭐 이거 깨지도 소리가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는 국악풍은 네네. 약간 바스락 끓이는 소리도 좋거든요. 예쁘게 왜 깨끗하게 낼 필요
1: 네.
0: 없습니다.
1: 네네네.
2: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0: 이런 곡은 만약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해도 되고 목사님들께서 리드 잘 하시거든요.
2: 네.
0: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해가지고 불러도 후렴부는 반복적으로 한 두 번 네. 정도
1: 네네네.
0: 우리 교회로 마지막 바꿔가지고 부르셔도 참 좋겠습니다.
1: 그러네요. 네. 오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556장 함께 네, 배워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현주님이시네요. 주소 잘 도착했고요.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1절 가사에 나와 있는 가사 네, 있는데요. 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땡땡하니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2: 네.
1: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다 함께 무엇하니라는 가사인지를 네.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다 함께 모여 식사하니
0: 식사죠.
1: 식사하니.
0: 네. 식사 좋네요.
1: 네. 자, 2번 다 함께 모여 찬양하니.
2: 아,
0: 찬양요?
1: 찬양.
0: 식사가 좋은데. 그렇게 헷갈리게.
1: 연기 잘하세요 지금.
2: 네. 네.
1: 3번 있습니다.
2: 아, 3번.
1: 다 함께 모여 다과하니.
0: 다과요? 다과 안 해봤는데.
1: 안 해. 다과 안 해보셨구나. 네.
0: 네.
1: 우리가 식사하고 또 뭐 다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0: 그렇죠.
1: 자, 1번은 식사, 2번은 찬양.
0: 헷갈리실 것 네. 같은데.
1: 3번은 다가입니다.
0: 네.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1번, 2번, 3번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식사, 2번 찬양, 3번 다가 중에 보내주세요.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네.

0: 아멘.
1: 아멘.
2: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방금 들으신 찬양에도 장구가 들어왔습니다.
1: 네.
2: 그렇죠.
0: 장구 좋습니다.
2: 네네. 마지막에 따다다다 그 외쳐
0: 네.
2: 소리.
0: 아, 맞아요. 그거 뭔지
2: 하잖아요.
0: 모르겠지만 따다둥 하든지
2: 그거
0: 두구두구두구 하든지 그렇죠.
2: 소리 점점점 약하게.

0: 그렇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556장 같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퀴즈 문제가 방금 나갔는데요. 여러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다 함께 모여서 땡땡하니라는 가사가 있고 들으셨죠? 네, 오답도 있네요.
1: 제가 좀 오답을 유도했습니다.
0: 그러네요. 1번 식사, 2번 찬양, 3번 다과입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세 가지 보기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네, 이거를 드리고 네, 우리가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들 계속 보내주. 아, 오답이네요. 그렇죠. 네. 다시 또 정정하셔서 보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정답들 계속 보내주세요. 오늘 용기 내셔서 문자 한 번도 안 보내주신 분들, 방송을 잘 듣고 계시는데 참여하기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용기 내셔서 한번 보내주시면은 아마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것
2: 와,
0: 같습니다.
2: 빨리 보내주세요.
0: 네. 그리고 또 우리 박현주님처럼 오랜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왔어요. 라고 네,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072번님께서요, 좀 전에 그 어디 뭐 서버실에 들어와서 그 발성 연습을 하셨나 봐요. 그 성대 접지. 와, 이거 하셨나 봐. 이거 하고 있는데 뒤에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웃고 계시네요. 그래, 에피소드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그죠? 아, 같이 하시지. 네.
1: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저는 직업이니까 뭐 하다가 갑자기
0: 네.
1: 문이 쫙 열리는데 사람들이 쫙 부끄럽죠 그럴 때.
0: 그쵸, 당황스럽죠. 네. 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또 남겨주고 계시는데 퀴즈 정답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모여서 1번 식사, 2번 찬양, 3번 다과 중에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절, 3절은 불러봤는데 2절을 안 불러봤어요. 그죠?
1: 그럴까요?
0: 네, 2절 한번 불러보죠.

0: 아멘.
1: 아멘. 어떠세요, 군지사님? 그 호흡은 괜찮으세요?
2: 조금 숨차긴 한데, 네.
1: 네.
2: 일단 저희 허스키한 목소리도 참잘 어울리는 찬성인 것
1: 아,
2: 같습니다.
1: 맞아요,
2: 네.
1: 맞아요. 잘 어울립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2: 맞아요.
1: 네, 시원하게 불러주는 곡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5410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신청곡도 네, 남겨주셨는데, 신청곡은 저희가 오늘 2부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한번 네, 준비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5분 정도 네, 남겨놓고 있는데,
2: 네.
1: 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작되는 가사잖아요. 그죠?
2: 네.
1: 이 가사가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날마다 안할 때가 있어요.
2: 아하.
1: 가끔.
2: 네.
1: 필요할 때. 생각날 때.
2: 네, 그렇죠.
1: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근데 이거는 참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2: 네.
1: 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0: 네.
1: 네. 어떠세요, 집사님은?
2: 근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1: 네.
2: 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네, 그런 날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네. 날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줄
2: 네.
1: 믿습니다. 우리 김철엽 선생님도 이 찬양은 뭐 준비하시면서 또 불러보셨고, 작년에도 우리가 배워봤고.
0: 네.
1: 근데 작년이랑 올해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어제 것도 잘 기억 안 나니까
2: 맞아.
0: 교회에서 안 불려진다면 한번 불러보시라는 거고. 이게
1: 맞습니다.
0: 원래는 이제 9월 달에 한번 교회에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좋은데. 저는 참 좋은 거고.

0: 좋아요. 너무
1: 그렇죠.
0: 좋은데요.
1: 네네. 같이 온 세대가 불러봐도요.
0: 네.
1: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0: 네.
1: 네, 같이
0: 맞아요.
1: 불러보시면은 네, 귀한 찬양이니까 함께
0: 네.
1: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남편과 아들의 구원을
0: 아,
1: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0: 네.
1: 날마다 맞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0: 아멘.
1: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0: 네.
1: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소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뤄주실 줄 믿고
0: 네.
1: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또복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자, 이제 발표하도록
0: 아,
1: 하겠습니다.
0: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1: 네, 다 함께 모여.
0: 2번 찬양하니. 네.
1: 2번이었습니다. 와,
0: 2번이었습니다.
1: 1번 오답이 좀
0: 네.
1: 있었어요.
0: 생각보다
1: 식사하니.
0: 너무 잘 어울려.
1: 식사하니까,
0: 아니, 너무 잘
1: 식구니까.
0: 어울려요. 그리고 식사하니가.
1: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니.
0: 네.
1: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그쵸?
0: 네.
1: 와.
0: 네.
1: 아까 그분은 다 함께 모여서 저 예배하니.
0: 네. 맞습니다.
1: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0: 맞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오늘 정답 2번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보죠. 네. 우리
0: 네.
1: 권민혜 집사님 먼저 뽑아주시죠.
0: 끝번호가 8815번님 축하드립니다.
1: 아, 881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분더 뽑았는데요. 어떤 분께 드릴까 보다가, 제가 봤는데,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네. 아, 이분께 선물을 좀 드릴까요?
0: 네.
1: 네, 우리 김철원 씨 한번 뽑아주시죠. 네.
0: 네,
1: 8151번님입니다. 아,
0: 네.
1: 8151번님.
0: 네.
1: 곧 있으면 50대가 된다고 하셨다가,
0: 네.
1: 8151번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저는 5410번님께 드리도록
0: 아,
1: 할게요.
0: 네.
1: 네, 5410번님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세분 축하드립니다. 세 분은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교실은요,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찬양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철환 집사님, 권민혜 집사님,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사랑들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30년간 자리 잡고 살던 그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 짐승들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점점 박해는 심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이, 환경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요원해지기 되었습니다. 각국 나라 일본만 해도 약 800만 개의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인도만 해도 3천여 개의 귀신들을 섬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 역시 온갖 우상이 들끓던 곳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의 소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기준을 한 가지로 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건성으로 드리느냐, 마음과 정성을 쏟고 생명을 바쳐 드리느냐, 아니면 몸만 나와 있고 정신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느냐로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성으로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겸손하게, 찬송은 힘 있게,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설교자는 앉아서 설교를 했고 듣는 사람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열린 예배라는 말이 유행한 일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여러 문화회관에서 한정된 사람들만을 위해 연주를 하던 것을 보다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제약 없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대중화한 음악회를 열린 음악회라고 합니다. 이 음악회도 돈을 받고 입장하는 음악회가 있고 무료인 음악회가 있습니다만, 예배는 열린 예배, 닫힌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도록 마음을 열고 정성을 모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령하게, 경건하게 살아 움직이는 예배, 성령님이 뜨겁게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를 사랑하고 결코 소홀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회 학교 예배든 성인들이 모이는 공예배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모든 일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했던 두 번째 이유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돈을 주고 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살기 좋다고 미리 정한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교회를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성 봉사하며 성도로서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섬기시는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첫째로는 강팍한 마음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까?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도록 그는 돌처럼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마음이야말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한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가 거칠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어찌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이 교훈하시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소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존재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 중에 가장 악한 시험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시험은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믿고 의지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열조들을 생각하며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소설 쿠어바디세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는 성도들의 권유를 받아 로마를 떠납니다. 길을 가던 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묻게 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떠나온 로마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어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조차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버티는 힘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모셔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발견하고 내 발걸음을 그 길로 돌이키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피하고 싶은 문제와 내려놓고 싶은 자리가 있으신가요? 먼저 주님께 여쭤보세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그 모진 더위가 또 우리 교회 앞에 벼들을 잘 익게 했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에 좀 모진 고통과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잘 연결어가는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우리 소망의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게 하시며 또 그 길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고 믿음과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1: 네. 네. 기도할까요?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가을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여름에 모진 또 햇볕이 또 곡식이 잘 연그러가며 이제 24절기의 백로가 지나면서 또 모든 곡식들이 마무리를 잘 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익어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거두실 그날까지 쉼 없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방송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혼탁하고 길이 캄캄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로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철함을 더락하시고 주신 길을 깨달았으면 묵묵히 갈 수 있는 또 용기와 인내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명철과 용기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찬송하며 즐겁게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강입니다. 기도할 사람 장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장지희님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네, 계시다라는
1: 귀한 일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0: 당시 사랑하는 자매를 전도하고자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로우신 주님이여, 이 생명의 복음이 또 잘 전해지고 또 그의 마음이 열려져서 생명의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원수마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딸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사단의 세력 물리쳐 주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또 사랑으로 품고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거둘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잘 전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39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감기가 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목사님.
0: 다들 건강하시면 좋은데, 그죠?
1: 네.
0: 아, 제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 알려드릴까요?
1: 네.
0: 첫째, 그 마음의 믿음.
1: 아멘.
0: 둘째,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돼요.
1: 아, 네.
0: 그리고 셋째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1: 아, 네.
0: 다 아시는 거지만은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질병과 또 바이러스에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또 서거짐과 엉커퀴가 있는 땅이 되었기에 우리의 몸이 병들고 약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나이다. 약한 자를 온전케 주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함나니 주님의 교회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 몸에도 또 적절한 좋은 음식들을 잘 가려서 섭취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적절히 운동하며 강건함을 잘 유지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멤버들이 건강하고 강건하여 저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믿음, 음식, 운동, 네, 꼭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잘 깨달아 말씀 보는 것을 꼭 빼먹지 않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귀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예수님.
0: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주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골방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가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여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

0: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여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에 기쁨 있게 하시고 즐거움 있게 하시고 좁은 길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온 우주에 충만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깊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충만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기력증이 있어서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기암 부모님 두 분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제 혈기를 냈는데 온유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 네, 얼마나 힘드실까요? 말기암 네. 부모님을 또 케어하시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시는 것이 힘들어서
0: 네. 네, 기도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다 힘드시겠다.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기암 또 케어한다고 그 마음과 그 몸이 지치고 힘들어 아침에 무기력증으로 일어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주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 또한은 중한 질병에서 아버지 쓸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아멘. 통증이 없게 하시고 아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여정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마음에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아침마다 아버지 눈을 뜰 때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께 맡기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가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아침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여 담대하게 또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또 몸에 좋은 것도 잘 섭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어려운 또 간병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가장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실 그때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세요.
0: 아멘.
1: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진 것 많은 고향 친구 이광준, 68세 유미숙 부부, 명선이, 채연인의 가족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네, 가진 것 많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참 네,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0: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고향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세상에 볼 때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것이며 아버지 또 눈먼 자가 되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친구가 고향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바람처럼 흐르는 물처럼 손 화살처럼 쉬이 지나가 버림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세상에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허망하게 끝나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음을 그 친구가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0: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망한 인생과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고독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구원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에 아버지 자기가 완고하게 아버지 만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전도하고자 할 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03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몇 주 전 손경옥 집사님 유방암 수술을 위해 기도 제목을 올렸었는데 컨디션과 몸 상태 좋게 수술 잘 마쳤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 후에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수술로 깨끗하게 이미 제거되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0: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채유하여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유방암으로 또 수술을 뚜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또 잘 수술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또 하나님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엎드리는 믿음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몸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늘 아버지께 의뢰하고 아버지께 의지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러므로 온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다시는 몸에 중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나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것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어 아버지 몸이 건강할 뿐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사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손경옥 집사님 계속하여 치료받으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875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회사에 환경 미화를 담당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의 남편분이 최근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집사님도 계속해서 간병하고 계시는데 집사님의 체력이 부치지 않도록 또 남편분도 속히 회복되어 기적적으로 건강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일하는 남편분의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근심하며 또 걱정하며 간병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여종을 돌아보시고 여종을 보시사 그 하나님 가족의 새임을 얻도록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감사하며 더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잘 간병할 때에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또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칠 때마다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이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더 아름다운 부부요 또 노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0: 묵묵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포항극동

0: 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공개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음 세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의 유익을 체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항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극동방송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0: 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성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공개 방송 준비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유쾌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방송을 듣는 이들이 또한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지혜와 또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담당하는 모든 PD와 관계자분들이 또 합력하여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또 다음 세대를 또 섬기는 귀한 사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541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영육지정의 뜨겁게 만져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제 사명 알수 있도록 황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포항 극동방송 축복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네.
1: 한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0: 그러게요. 방송을 가지고
1: 기도하겠습니다.
0: 있는 겁니다.
1: 자비하신 주님, 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대로 영과 육이 주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 간직하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형통하다였사오니, 아버지여, 그 영혼이 늘 아버지로 충만하며 또한 몸에도 건강 주셔서 이 땅에서 바른 건강함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정이가 하나님 것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와 정과 의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지정이가 되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의 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시는 사명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또 기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뜨거운 기도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530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아들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왼쪽 눈이 아프고 불편한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둘째 아들 가정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또 거듭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셔서 둘째 아들 가정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믿음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0: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어 그 닫힌 또 생각의 문들이 열려져서 그 마음 속에 주의 복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가로막지 말고 그 귀가 열려져서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할 때에 주여 거룩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눈도 잘 치유하여 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치유의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몸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눈을 밝혀주시고 영원의 아버지의 눈인 우리의 영도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종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구원이 둘째 아들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517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목장에서 기도하는 VIP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긴 왔지만 어느새 모임도 교회도 오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몸이 이상하게 많이 아프기도 상황도 어려워지고 이 상황들이 주님 이름 아래 회복되고 해결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네,
1: 네, 기도하고 계신 한 영혼이 있는가 봅니다. 목사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아버지 앞에 모두가 갔사오니 귀하지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절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나이다. 인생들은 조금만 아프면 힘들다고 아우성치며 삶이 조금만 일상이 무너지면 참으로 예수고 힘써 회복하자 노력하는데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길로 영원한 절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아버지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사오니 주여 주여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입혔던 모든 덕지덕지 입은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은혜 경험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변에 생명의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원수막의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때는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아플지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여 주옵소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여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42세인 조카 이다니엘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자연유산이 된 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꼭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고 쓰일 바들이 충분히 공급받는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조카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의 또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참 믿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지혜롭게 선택하여 공급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 손길을 더하여

0: 주옵소서. 귀한 자녀를 또 선물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며 온몸에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약한 부위는 강하여 주고 부족한 부위는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또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또 지혜로움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또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에 성실과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풍성임하고 영육 간에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기다리는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 기도 제목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올리지 못한 많은 기도 제목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도를 올릴 그때의 그 마음을 주께서 이미 아시나니 주여 믿음으로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올리는 것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응답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일곱 영으로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사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길을 물어보세요. 오늘도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예일교회 소진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결의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대를 열어주시고 번영의 시대로 이끌어 주시어 보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에 복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결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비우며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9월 8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이번 달 일제히 열리는 가운데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 연장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교단별 핵심 안건과 현안을 오다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14일부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70세 정년 폐지와 75세 연장 등 다양한 항존직 정년 연장 헌의안을 다룹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여성사역자위원회 폐지 안건과 스마트 기기 문서 보기를 대체할 종이문서 제도입을 논의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회를 여는 예장 고신총회도 목사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

0: 시간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한편 경주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예장 합신총회는 AI 관련 연구위원회 구성과 함께 여성 사역자 지원 및 교회 합병 매뉴얼 제정을 보고합니다. 예장 합신총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의 명칭을 명예 목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 헤비타트가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초단기 건축 프로젝트인 2026 한국 번개 건축을 진행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자원봉사자 125명이 참여해 2층 단독주택 6개 동의 목골조 및 수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완공된 주택은 오는 11월 춘천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 6가정에 지원되며 입주 가정이 장기 무이자로 상환하는 건축 원가는 다음 무주택 가정을 위한 회전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마희자 한국 헤비타트 이사장은 집을 통해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사역 20주년을 맞아 어제 경기도 여주 마인비전 빌리지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 목사의 사역 40주년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교회 지도자센터는 지난 20년간 바른 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를 통해 신학과 목회의 조화를 도모하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시대적 현안에 대처해 왔습니다. 센터는 향후 세미나 참석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 실행 피드백 관리와 함께 평신도까지 대상을 확대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종순 목사는 한국교회가 관습적인 예배를 벗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현대자동차의 전액 후원으로 제작된 중증 장애아동용 특수유모차 500대를 전국 환화과정에 전달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 예수아 씨의 사연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산책은 의료기기 적재가 가능한 특수유모차를 개발해 미랄복지재단과 세브란스병원이 선정한 500가정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는 오는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수혜가정과 함께 걷는 산책 행사를 열 예정이며 유모차 제작사 와이업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을 위해 해외 공장 기부를 포함해 300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아 씨는 병원만 오가는 삶이 아닌 바람과 햇살을 맞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은 이들의 동참으로 이뤄졌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연합개신교회로부터 1678년 제네바 불어 성경을 기증받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증된 성경은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 박해를 피하기 위해 표지를 없애고 뒤몽 가문이 대대로 물려 보관해온 희귀 유물입니다. 임마뉴엘 세이볼트 전 총회장은 이 성경이 양국의 역사와 선교적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손다릭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이사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켜온 신앙과 인내의 역사를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5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청명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5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듣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0: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마냥 기다리고 그냥 흘린 말 한마디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단 한순간을 위해 며칠을 쏟아붓고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양보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사랑은 미련한 것, 사랑은 세상의 샘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이성적이고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자면 협상에서 질 법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다. 김은지 작가의 너와 나의 1cm 중에 나오는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바라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겠지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믿으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따뜻하고 온전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2장에서 살필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극적으로 구출된 이후 엔게디 요새에 머무를 때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제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누군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 바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사울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다윗을 잡는 일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누군가 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 곁에 있는 신하 중 누군가가 충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시편 7편 표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는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시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지파의 어느 집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보든 그는 다윗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울은 구시 한 사람에 의해서든 그에 의해 충동된 여러 사람에 의해서든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돌아오자마자 엔게디 광야로 향했습니다. 블레셋을 칠 때도 뽑지 않았던 정예군 3,000명을 택해서 말입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실 동굴과 큰 바위가 많고 산세도 험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의 무더운 광야, 그것도 산세가 험한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힘들었던지 잠시 쉬려고 그 근처에 있는 동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3절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잠시 쉬거나 눈을 붙이려고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간 굴은 마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다윗과 그 일행이 자신의 대적자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들과 같이 이 순간이야말로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이

지독한 시련을 끝낼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와 유혹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9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길거리 매대에 QR코드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QR코드를 찍고 물건값을 결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데요.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또 평성과 신의주, 남포 같은 주요 도시와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결제가 확산하고 있죠.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택시와 버스, 평양 지하철 요금도 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낼 수가 있고요. 전화비와 전기요금, 식당 예약과 송금에도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북한 전역에서 흔하게 쓰이는 풍경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주민들은 북한 돈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전자지갑을 사용하면 이 현금과 외화를 일단 전자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이 결제 내역이 더 큰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생겼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 북한 주민을 더 촘촘히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 복음의 통로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사용되길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발합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어제부터 이야기하는 북한의 휴대폰, 북한의 기술을 통해서 복음이 속속들이 더 깊이 있게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저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얼른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에서 듣고 계신 6089님,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가운데 듣고 있는 우리 1419님, 양평에서도, 인천, 이천에서도, 서울에서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분 있으시고요. 포항에서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줄 함께 해주셨어요. 채사회원도 오셨어요. 속히 자유와 평화,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과 중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었던 그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평양 땅에 다시금 복음의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한 주를 여러분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3986님, 조금 전에 이 새싹회원 청취자분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님의 은혜로 어서 통일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8256님, 날마다 소망하셨다면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 출석 인사를 남겨주셨었겠죠? 선물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면서 8256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함께 드려보고요.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입니다. 아, 우리는 그때를 감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완전한 때고 완전한 방법인 줄을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전에 있던 미스바 기도회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셨을 텐데 OFP 데이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아주실 거죠. 출석 인사로 먼저 한 줄 한 줄 나눠주시기를 또 소망하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그리고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축하 사연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의 오 해피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 그곳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봅니다.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부천에서 오신 8865님, 전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2483님, 처음 방문합니다 하셨던 우리 새싹회원이신 0660님도 한 뼘 차이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웃 형제 자매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휴대폰 사용률이 거의 99%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를,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곳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요. 이동통신망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한뼘 차이 문제는 북한의 이동전화, 휴대폰 가입 회선수를, 그러니까 가입수를 북한의 전체 인구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10%, 2번 약 25%, 3번 약 50%.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제 했던 뭐 700만 원에 육박하는 중국의 휴대폰은 몰래 쓰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북한 내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QR코드를 직접 찍어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10명 중에 몇 명이 휴대폰을 사용할까요? 1번 10명 중에 1명이다 10%, 2번 4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25%, 3번 2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물론 저희가 뭐 특정 국가를 가면 사용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걸 더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국한돼 있는 이 휴대폰인데 언젠가는 이 휴대폰에 극동방송의 어플이 깔리고 성경 어플이 깔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의 문제 참여해 주세요.

10%일까요? 25%일까요? 50%일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1번도 많이 나오고요. 2번도 나오네요. 10명 중 1명이겠죠 당연히 하신 분도 있으시고 4명 중 한 분인 25%일 것 같아요 하신 분도 있으시고 일단 3번은 없네요. QR코드를 직접 이렇게 찍고 결제를 하고 좀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QR코드 전자결제가 생겼다는 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거예요. 너무 비싸고 구입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루속히 그곳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가격 때문에 못 사니 저도 언젠가는 더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기도합니다 하셨던 5632님도 계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어집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3: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계열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거나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0: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0: 네. 그 납 때문에 했죠. 동나투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없겠고 이렇게.
1: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0: 네.
1: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맞죠.
1: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0: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1: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0: 네.
1: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0: 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믿조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0: 네.
1: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 땅에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0: 네.
1: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0: 네.
1: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0: 네.
1: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0: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0: 네.

0: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1: 아,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예.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런 그분한테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0: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또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1: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배가 아프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율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1: 네.
0: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1: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0: 아,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이었던 우리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야기를 나누어줬던 형제님의 찬송,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들으시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0258님은 부산에서 이동하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저왜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하시면서 성경대로 만든 북한의 정책들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더 또렷해지는 OFD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뼘 차이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선물 소개를 하면서 정답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수를 인구 수에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가입을 했을지, 10%일지, 25%일지, 50%일지, 10명 중에 1명꼴로 휴대전화를 가입했을지, 4명 중에 1명꼴일지, 2명 중에 1명꼴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그리고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어서 중간으로 찍습니다 하셨던 8942님, 25%라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아, 잘 찍으셨어요. 정답은 2번 25%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여겼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4명 중 1명꼴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휴대폰을 2대, 3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북한에서도 한 사람이 뭐 2대, 3대, 뭐 4대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가입한 휴대폰 수를 봤을 때 북한의 인구 2,600만 명 정도 중에서 약 25% 수준의 휴대폰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휴대전화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올해 초에 한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이 4명 중 1명꼴의 25% 정도라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휴대전화로는 우리가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뭘 검색하고 뭐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뭐 이것저것 검색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전혀 검색할 수가 없죠. 통제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통화만, 문자만, 사진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얼른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선 우리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극동방송이 있어서 은혜 가득한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5378님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1번일 것 같았는데 2번이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북한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올피데이 통해서 또 들으시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다양한 경로로 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중보자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얼른 5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소망처럼,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이 통제가 아닌 복음의 통로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후에 선정해서 개별 연락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OAP데이는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2015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방치가 언급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레즈비언들의 에이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논문 8개를 조사한 연구진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동성 성관계뿐 아니라 마약, 강간, 남성과의 성관계, 매춘 등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도 걸리고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레즈비언의 20%는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여자 파트너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컨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피비 키스비 박사는 남아공의 주요 두 도시를 조사한 결과 레즈비언 중 무려 9%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아공의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 삼락교회 다니고 있는 강경하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상계동에서 옹골산 집밥이라고 우리 집밥 맛있는 밥 만들어주고 있고요.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옹골찬 집밥 경영하고 계신 강경하 집사님을 만납니다.
2: 네, 먼저는 저는 이제 음식에 재미는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저희 동네에서 한 점심에 한 100명가량 이렇게 식사를 항상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동네에서 맛볼 수 없는 집밥 같은 집밥을 사람들께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힘들기는 너무 힘든데 우리 직장 다니시면서 제대로 음식 못 드시는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 같다는 생각에 늘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그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강 집사님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2: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잠깐 나가고 그리고 뭐 때마다 친구들 통해서 수련회 가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주일은 섬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저를 지금 다니는 교회 학습세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남편 얼굴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주일 잘 가고 그냥 수요예배 가고 여전히 모임 나가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부활절은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느 날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맞구나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25년 된 것 같아요.
3: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는 극동방송을 들으며 사역의 기쁨 또한 발견하게 하십니다.
2: 그랬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누가 극동방송

0: 100점을 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어디냐고 가르쳐 주니까 106점 9라고. 그래서 가게를 하면서 항상 틀어놓고 음식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랑의 뜰안을 통해서 또 새소식반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이렇게 이제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새소식반을 또 한 10년 가까이 섬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사랑의 뜰 안에 선교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뭐 미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마침 헌신을 하셨던 간사님 분이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었던 거예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분부터 시작해서 TC 1단계, 2단계 다 받고, 뭐 상담사도
1: 상계동 삼락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강경하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0: 저희 삼락교회 김태형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삼락교회는 원래 김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셨을 때 복음으로 정말 무장을 잘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몰랐던 저에게, 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만 순종만 하라고 막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김태형 목사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주셔서 제자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귀한 목사님이셔요. 저희 삼락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입니다.
1: 일터에서 계속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말씀 찬양을 통해 하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0: 우선은 극동방송 통해서 이제 제가 믿음을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신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이제 새소식반 끝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가게를 5년, 6년 또 하고 있고 있는데, 와, 정말 너무 힘들 때마다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올 때마다,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눕고 싶고 막 이러면은 어느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힘주시고, 그리고 찬양 주실 때마다 막 따라 부르면서 그 제 안에 있었던 더러운 마음들이 또 날아가 버리면서, 정말 24시간 붙어 있는, 정말 틀어놔야 돼요. 안 틀어놓으면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1: 주신 은혜가 감사해 전파 선교사가 되었더니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0: 전파 선교사를 제가 한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들은 건 한 15년? 20년 됐나?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붙잡고만 있지만 마음에는 그 은혜를 대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선교 후원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랬는데 좀 힘들었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느라고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근데 본격적으로 제 이름으로 가게 하면서, 아, 이거는 이제 따로 떼어놔야 되겠다 하고서는 우리 가족 식구만큼 이제 성경 후원을 하고 나서는 그 은혜가, 아,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받은 은혜를 대갚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때만 되면은 그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수록 더 흘러 넘치는 것 같고, 감사한 것 같아요.
1: 오늘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로 동역해 주십시오.

0: 믿음도 없던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실 때는 분명히 자기의 힘이 자기의 기도가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자기한테 아무 얘기도 고맙다고 얘기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 길을 통해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그 상처들이 하나님 이제 치유해 주시고 저 때문에 받은 그 상처들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룹 기다려줘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남편을 향한 감사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0: 일을 행하자고 강경화 집사님 방송 가족 여러분께 권합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제가 계속 흘려보내야 더 저에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비워야 채워지고 비워야 채워지고. 근데 제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뭐 물질도 흘려보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힘도 더 주시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 성도님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 어렵지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 강경화 집사님을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구약성경 룻기 4장을 읽었는데 룻기의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주인공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라는 사람이고 그 가정에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 이름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기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왜? 베들레헴 땅에서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땅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내 나오미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제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편은 죽고 나오미가 어느 날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말론의 아내는 오르바이고 기리온의 아내가 룻이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 둘을 보고 알콩달콩 사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불행이 연달아 찾아오는 겁니다. 모압 땅에 산 지 10년째 되었을 때 아직 건장한 아들 둘이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불행이 계속된단 말입니까?

나오미의 불행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어요.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여인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역전시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자밖에 없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발버둥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첫째,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에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주십니다.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 밭에나 갈 수 없잖아요. 며느리 룻이 우연히 어떤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쉽게 해석하자면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도록 연결다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훗날 이 며느리 룻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방녀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녀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단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 잘 만나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못된 놈 하나 잘못 만나면 큰일입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나야 내 인생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자녀들, 친구 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자녀들 학교 가면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됩니다. 결혼할 때 되면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줄 알았더니 결국 행복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도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노년의 복을 주시는데

며느리를 곁에 두게 하시고 그 품 안에 손자를 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미를 칭찬하며 당신은 복된 여인이라. 그것이 오늘 룻기 4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노년에 이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에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이 하찮은 인생을 역전시킨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아버지 앞에 그 밑에 아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쓰러진 우리 인생, 넘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도 새롭게 역전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은 인생 살아온 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어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지.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만약 절에 댕긴다면, 내가 만약 머리 깎고 스님이 됐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 어떻게 나 같은 촌놈이 충청북도 음성군 금악면 무궁리 일구에서 태어난 나 같은 촌놈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까? 제가 세상에 이름은 날리지 못했고 유명한 사람은 되지 않았어도 나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20살 전후에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몸무게 39kg밖에 안 되던 저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그 은혜 크도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430년 종살이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희망 없어요. 나라를 되찾을 수도 없고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종살이하던 백성들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더 이상 그 울음소리가 밖에 새어나가면 삼족이 멸망당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갈대 상자에 담아 그 100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졌던 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바로의 공주가 그 강에 나와서 그 아이를 건져 궁궐에서 40년을 기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우연히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은둔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 될 때까지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 떨기나

80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사명을 주셔서 잊혀졌던 존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엘리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그 엘리야도 그런 능력의 종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그 엘리야가 눈에 가시였어요. 왜? 날마다 쓴소리 하니까. 왕이요, 제대로 하시오. 왜 우상숭배합니까?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눈에 가시처럼 엘리야 선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이리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도망다닐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숨을 곳도 없고 도망다닐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되고 번아웃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를 잠자게 해요. 실컷 자고 나면 눈앞에 떡과 고기가 놓여 있어요. 먹게 해요. 또 자게 해요. 또 먹게 해요. 또 자게 해요. 또 먹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치료하세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분들 일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시간 내서 실컷 먹고 그냥 누워서 TV 자고 깨면 또 먹고 TV 자고 깨면 또 먹고 TV 자고 3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답답해서 죽을 지경에 이제 나가서 좀 활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엘리야도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도 다시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한을 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훗날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낳은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절망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슬퍼하던 여인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사 왕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사 왕국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같이 꼴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온갖 잔꾀를 부려서 한날 한시에 바사 왕국에 끌려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이게 웬일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 거꾸로 그 사악한 하만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 하만을 죽게 하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구약성경 에스더서의 내용이고 그렇게 시작된 절기가 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몰살당할 뻔한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다윗이 평생에 참 믿음으로 잘했지만 일생에 딱 한 번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모르겠지 입 싹 닫고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놈이 이제 회개하나 저제하나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제서야 다윗

주의 화인 맞았던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냥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날부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의 위대한 왕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 백성들이 눈물을 짓습니다. 고국을 떠나 남의 나라 강가에서 슬피 눈물 짓던 그 백성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이 없던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미리 경고했어요. 베드로야, 오늘 내가 새벽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참 섭섭합니다. 내가 그럴 사람 같이 보입니까? 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 뜰에서 나 예수 모르오,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르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새벽닭이 꼭기어하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결국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일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 인간도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어. 얼마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보아라. 이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거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훗날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도 주님은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 프린스턴 대학에 모리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후진국의 성장 패턴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답니다. 후진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는가, 후진국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후진국의 성장 패턴을 연구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나라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눈치가 있으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거 세계적인 석학들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되고 통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장 패턴을 연구해 보면 이렇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은 모든 게 꼴찌예요. 모든 게 몇 등이라고요? 꼴등. 일본말로 꼬다발이. 꼴등이야. 10년 지나면 중간에 올라간대. 20년 지나면 선두 그룹에 선대요. 30년 지나면 세계적 1등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분야가 아니야. 세계 모든 산업 분야,

0: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디스플레이, 문화 콘텐츠, K-방산 모든 분야가 처음에 꼴등에서 시작했는데 10년 지나면 중간 그룹에 들어가고 20년 지나면 선두 그룹에 들어가고 30년 지나니까 세계 1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진국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 후진국, 지금도 후진국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4, 50년 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오죽하면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아보다 못 살던 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모든 산업 분야가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운동도 참 희한해. 여러분, 배고픈 나라는 피겨스케이팅 그거 없습니다. 배고플 때는 주로 권투 선수가 인기가 있어요. 왜? 헝그리 복서. 근데 피겨스케이팅이 뭔지도 모르는 나라에 갑자기 김연아가 튀어나와서 세계 1등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했어요? 갑자기 박지성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손흥민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요즘은 참나 요새 뉴스 볼만해. 갑자기 배드민턴인데 안세영이, 이야 세상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여러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꼴찌하다가 30년 지나면 1등하는 나라, 이게 다른 후진국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역전시켜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맨날 꼴찌하던 대한민국, 지지리도 못 살고 하루 세끼 쌀밥 먹는 게 소원이던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왜? 삼천리 방방곡곡에 세워진 십자가 붙은 교회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 천만 성도가 한마디씩만 기도해도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복을 주세요.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한 번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가 어디 갑니까? 그 기도가 오늘의 대한민국 성장에 밑거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실패한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둠 속에 살던 자에게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삶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옥 갈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뒷이야기를 들으려면 오늘 저녁 7시 역전의 은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저녁에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네 궁금한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새끼라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일단은 서울 경기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는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새끼라가 안 들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외 지역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여전히 새끼라가 방송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쉬고 계시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퀴즈 펼쳐질 텐데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나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제가 목사님 마이크는 그리고 제 거는 안 꼈습니다.
1: 그러면
0: 이런 날도 있네요 또.
1: 퀴즈만 나간 거예요?
0: 퀴즈만 나갔습니다.
1: 아, 자,
0: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 그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시간에 방학 무교생들이 정답 문자를 주시면 정답 문자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이제 무교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보내시면 또 좋은 선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이제 꽁트 또 오늘 펼쳐질 텐데 잘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래간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예. 오랜만에 뵙네요.
0: 예.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조금 네. 저희가 축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문자창이 바뀌었습니다. 문자창 지금 이제 문자 보내실 분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이제부터는 샵 9110 우물정 91

0: 8910번으로 50원 단문 문자 100원에 장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샵 9110번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고, 혹시 핸드폰에 이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지금 어플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는 무료로 여러분께서 바로 보내주시면 또 이게 문자창으로 네. 오게 돼 있습니다.
0: 어떤 분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제 네. 극동방송 앱으로 드니 좀 낯설지만 적응해야겠죠.
1: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 고맙습니다.
0: 이제 그래도 이렇게 찾아 들어와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춘천에서 지금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익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전주에서 듣고 네. 계시고, 자, 보물은 숨겨져 있는 거니까 시그널에 퀴즈만 들려도 됩니다. 라고. 아, 와, 또 이렇게 또 해석을 네, 하시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고현 집사님이 네. 또 일주일 내내 또 밤을 새가면서 머리를 싸매고 대본을 만드신.
0: 기가 막혀요.
1: 아, 그러니까 아니면 뭐 뚝딱 만드셨을 수 있는데 오늘의 제목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오늘의
2: 자,
1: 제목.
2: 오늘의 꽁트는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네. 도둑놈 버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아, 도둑놈 버전. 네. 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꽁트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꽁트 끝나고 나서 바로 아니면 중간에라도 여러분께서 아 이게 정답 같다 하시는 분 샵 9110번으로 정답 주시되. 내가 교회를 현재 쉬고 있다 하시는 분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 몇 년 방학이라고 이렇게 또 적어주시면 좋고 무교 이렇게 방학이나 무교 적어주시면 좋고 그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쫑긋하시고 오늘의 인물 오늘 여호수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그 다음에 한 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 나와요.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꽁트 출발합니다.
3: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번엔 여리고성도 가볍게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송한테 털리다니. 전사자 36명.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멘붕 와서 머리털 다 뽑히게 생겼다고요. 하나님.
4: 여호수아야, 땅바닥에서 징징대지 말고 당장 일어나거라. 너희가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야. 백성 중에 손기술 좋은 영적 도둑놈이 하나 껴있기 때문이다.
3: 예? 도둑놈이요? 아니 전쟁 중에 보급품이라도 빼돌린 놈이 있단 말입니까?
4: 내가 분명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했거늘 어떤 놈이 한정판 명품 외투와 금은 모화를 텐트 바닥에 파묻어 놨다. 당장 제비 뽑기 돌려라.
5: 자,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진행합니다. 유다지파, 세라족소, 자부디 가문, 마지막으로 아간, 너 당첨이다. 나와라!
6: 어라? 저요? 아니, 왜 그러시죠? 다들 저를 왜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거죠? 저 아주 청렴 결백합니다. 제 텐트에는 먼지밖에 없어요.
3: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사실대로 말해라. 너가 뭘 숨겼는지 안 털어놓으면 여기서 다 죽는다.
6: 그게 사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눈앞에 고급 샤땡 브랜드 외투가 샤방샤방 영롱하게 빛나더라고요. 어차피 불태울 건데 내가 입어주는 게 옷에 대한 예의 아닌가 싶어가지고 챙겼어요. 금 50세겔이랑 은 200세겔도 세트로 같이요.
3: 이 사람이 너의 명품 탐욕 때문에 지금 멀쩡한 군사들이 죽어나간 거 안 보이니? 훔친 물건으로 부자가 될 줄 알았더냐? 숨기면 안 걸릴 줄 알았더냐? 당장 그 텐트 바닥을 싹 다 뒤집어라.
6: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명품 탐내지 않을게요. 오 마이 명품 외투.

0: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쳐 숨김으로써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은? 힌트는요, 김인수 PD가 연기했던 사람입니다. 아, 기가 막히게. 누가 봐도 그 사람. 야, 이제 자. 라디오 말고 TV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야.
1: 자, 오늘 제가 연기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꽁트였습니다. 누구셨을지 뭐 보니까 아까 제목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0: 범죄 와이상 전투의 예, 그렇습니다. 실패.
1: 자, 이 사람이 좀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하게 됐는데, 자 일단은 주관식입니다. 내가 알겠다. 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 네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는 무교, 예, 내가 2년 방학, 5년 방학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방학생,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또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정답이 계속해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힌트는 제가 연기했고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쳐 숨겼던 사람. 자, 그러면 정답 샵 9110 우물정 9110이나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4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네. 오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아, 지금 문제는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바치거나 태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겼다가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 사건으로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건,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요. 참 요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아, 오랫동안 방학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부끄러워서 못 가요. 아, 죄송해서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혹시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혹은 무교이신 분들은요.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답도 꼭 보내주십시오. 여리고성에서 이 전리품을 훔쳐서 숨긴 사람을 오늘 맞추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기하게 만든 이 사람 이름을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자,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그 가운데서 5612-4882번 빨리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해요.
0: 선물 드리겠고 자, 2639번님도 정답 맞춰주셨고 그 다음에 2777번 이분 정말 귀합니다. 이분이 38년 방학했다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대요.
1: 할렐루야.
0: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신 2777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오신 우리 2684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여기서
1: 그분들을 위해서
0: 고현 집사님의 또 보기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이 사람 이름이 누굴지
2: 1번부터 제가 순서대로 보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간, 알간, 모르간, 어지간.
1: 이게 좀 어지간이 좀요. 아이 참.
0: 자, 아간, 알간, 모르간, 어지간. 자, 어지간이 좀 해야 되는데
1: 어지간이
0: 어쩔 수 없습니다. 어지간이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샵 9110번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이제 보내면 안 돼요. 그쪽 헷갈립니다. 그쪽 헷갈려. 샵 9110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 메시지는 그냥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그냥 보내면 이쪽 샵 9110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답 옆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방학생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이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들 몇 년 방학 아니면 그냥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무교 이렇게 좀 꼭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운전하고 있는 분 빼고 아니면 운전하다가도 내가 정차할 수 있다. 이런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110번이나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간이냐 알간이냐 모르간이냐 어지간이냐 어지간이 좀 해야죠.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추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답을 떠 먹여주시는 정성에 감동의 웃음이 납니다. 와, 집사님의
1: 어이, 어려운 문제는 세상에
0: 그러니까 어이, 집사님의 멋진 작품 글과 세 분의 몰입도 높은 꽁트 퀴즈 점점 더 연기력이 높아지네요.
1: 아, 연기력이 높아지는 와, 것 같아요.
0: 이분 어르신님.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세요. 네. 우리가 떠 먹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도 같이 떠 먹여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

0: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 9110 새로운 문자 사이트입니다. 샵 9110번으로 방학 또는 무교 정답은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아간, 알간, 모르간, 어지간 여기서 정답까지 맞춰주시면서 여러분이 꼭 무교인지 방학인지 통화 가능한지 한 문장으로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아간.
2: 알간, 모르간, 어지간 아니고 아간입니다. 네.
0: 어지간이죠요.
2: 네. 뭐 야간 뭐 이런 것도 표현하셨나. 네. 야간도 아닙니다. 아,
0: 그렇습니다. 네, 아간. 예, 네. 아간. 아이성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땡입니다. 정답은 아간. 아간. 이 사람이 좀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2: 네. 예.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0: 어우.
2: 어이,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0: 예, 예.
2: 그 용기가 잘못된 용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0: 예.
2: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선물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샵 9110번으로 방학 무교라고 정체를 밝혀주시고, 옆에 혹시 방학 무교생들 있으면
2: 네,
0: 문자를 좀 이렇게 좀 보낼 수 있도록
2: 네,
0: 여러분께서 옆에서 좀 코치를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대신 전도해드립니다.
0: 예.
2: 쿡쿡 찔르세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오 정답 맞춰주셨고 이분 무교입니다. 무교. 무교인데 오늘 정답까지 맞춰주시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
2: 8440 끝번호 8440 전화가 가면 받아주세요.
0: 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어요. 어우, 전화를 안 받으시네.
2: 아, 이거 부끄러우신가 본데, 무교라서. 이제 한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0: 그러니까.
2: 한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440 끝번호.
0: 어우, 전화를 안 받으시네.
2: 네.
0: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다음 분을 한번 제가 네. 전화를 한번. 와, 이분은 보니까 뭘 잘 아시는 분이신데.
2: 네. 오, 뭘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 끝번호 9596 번이십니다.
0: 맞습니다. 9596.
2: 일반 전화 가면 받아주세요.
0: 아간에 대해서 아유, 잘 써주셨어요. 잘 풀어주셨고.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0: 예,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여보세요?
3: 오, 할렐루야!
0: 할렐루야, 할렐루야.
2: 자, 자 방송 중에 할렐루야 네, 처음 들었습니다.
0: 지금
2: 할렐루야.
0: 방송 중인데 네. 일단은 할렐루야. 지금 그 왠지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요?
3: 네, 맞아요.
0: 그러면 좀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정차. 잠깐 옆에 세워주세요.
3: 네, 잠시만요.
0: 예, 예, 천천히. 천천히 세워주십시오.
3: 꽂고 있긴 한데.
0: 예, 예, 그래도 소리는 들리니까 천천히
3: 네네,
0: 지금.
3: 네네,
0: 예.
3: 네, 알겠습니다.
0: 자, 끊지는 말고, 끊지는 말고요.
3: 네네.
0: 끊지 말고. 자, 저는 사연 좀 읽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고속도로 네. 아니죠?
3: 아니, 지방 들어오는데 옆에
0: 네. 잘 좀 세워주시고 제가 사연 좀 읽고 있을게요. 와, 아, 우리 9596번님이 제 칭찬을 좀 많이 적어주셨네요. 항상 밝고 희망찬 목소리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본다고. 이야.
3: 아, 네, 맞아요.
0: 정차하셨어요?
3: 네, 정차했어요.
0: 정차했군요. 혹시 계시는 네. 곳 지역이 어디세요?
3: 아,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데요.
0: 인천.
3: 네네.
0: 와, 오늘 인천 거기가 지금 안 들리는데 지금 앱으로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3: 네, 지금 그 원래 저 수도권으로 지금 제가
0: 네.
3: 운전하면서 배달을
0: 예.
3: 해요. 쿠팡 있잖아요.
0: 예예예. 예. 아, 배달을
3: 네,
0: 하신다고요?
3: 네네.

0: 그러면서
1: 예.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걸리는 데도 있고 안 들리는 데도 있어가지고
0: 예예. 예.
1: 그냥 앱을 깔아가지고
0: 예예. 예.
1: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아 앱으로 그러니까. 듣고 계셨군요.
1: 네네.
0: 오늘 보니까 아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적으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좀 잘 아셨나 봐요 성경에 대해서.
1: 아니에요 저희. 네 조금 아는데요.
0: 예예.
1: 예. 예. 잘난 척 좀 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2: 그 잘난 척 아니고요. 아주 멋있는 네.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0: 방학생 올 방학 1년이잖아요. 지금 1년 방학.
1: 네, 맞아요.
0: 아, 방학생은 가정에... 좀 잘난 척 해도 됩니다. 방학생은. 예.
1: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조금 교회를 잠깐 쉬었다가 네. 가야지 하면서 벌써 1년이 됐구나.
0: 그러다가 1년이 됐구나.
2: 아, 주여.
0: 그 혼자만 방학이에요? 네. 아니면 좀 가족 지금 여러분이 방학 중인가요?
1: 아, 지금 와이프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0: 아, 그 뒤로 이제 지금 교회도 네네. 방학하게 됐구나.
1: 네.
0: 자, 그런데 이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있을 때
0: 네.
1: 전파 성교사로 계속 숨기다가
0: 네네.
1: 네, 가정도 조금 이렇게 하고 좀 해가지고 그때는 조금 2년인가 좀 이렇게 쉬었어요.
0: 예, 예.
1: 네, 못 하고 있다가
0: 예.
1: 이제 그래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0: 예.
1: 제일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이잖아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다시 찾았죠 제가.
2: 아유,
0: 그렇구나.
2: 네.
1: 근데 의외로 계속 이게 저기 이 새끼라를 들으면서
0: 예.
1: 여태까지 그 신앙생활 안 하고 1년 동안 그 저기 했던 것을 김현석 저희 피디님이 계속 그 너무 그 감정을 너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0: 네네.
1: 혼자 울기도 하고 웃다가 기도도 드리면서
0: 예.
1: 막 진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0: 예예.
2: 주여.
1: 예, 그래가지고
0: 예.
1: 꼭 이번에는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0: 네네.
1: 예, 어떻게 딱 했는데 지금 너무 감사해요.
0: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쩐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전화도
1: 네.
0: 아유 참 이렇게 지금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드실까 마음 고생이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이렇게 또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더 위로하시고 좀 힘을 주시려는 것 같아요.
1: 응?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 부르고 계시네요 우리 9596번님. 오늘 계기로 이제 돌아오세요 꼭요. 응?
1: 알겠습니다. 예,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0: 예예. 예. 그리고
1: 꼭 저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0: 예 교회를 만약에 꼭 우리가 네. 소개가 필요하면 또 소개도 가능하니까 예.
1: 아, 교회는 전에 다녔던 대로
0: 전에 다녔던 곳으로 예,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네.
0: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1: 저 김치 세트 주세요. 김치.
0: 아, 좋습니다.
2: 아하, 많이 드으시니까
0: 네. 김치, 네. 김치 세트 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네. 목사님과 함께
1: 네.
0: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네, 알겠습니다.
2: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극동방송과 함께 위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1: 네.
2: 1년간 잘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교회 가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좀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와, 참 박수 치신 거죠 지금요? 와, 참 96번이 감사하네요. 감사해. 이렇게 또 밝게 또 힘있게 이렇게 또 받아주시니까.
1: 네.
0: 이번 주에 원래 다니셨던 교회 이제 1년의 방학 꼭 네. 끝내시고요.
1: 네.
0: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고 또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예. 네, 감사합니다. 예.
0: 안전운전 하시고 앞으로 극동방송 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오늘
2: 아멘.
0: 예 오늘 너무 용기 내서 이렇게 첫 문자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멘.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간에 이분을 한번 전화를 해보겠는데, 자, 이분 전화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방학이나 무교라고 샵 9110번이나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들 무조건 선물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는 쉬고

0: 쓰고 있다, 안 다니고 있다, 못 다니고 있다, 본인이 그런 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다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샵 9110번으로 정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방학, 몇 년 방학,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77번님
1: 7?
0: 예, 2777번님이 있어요. 2777
2: 네.
1: 2777. 어, 27 번호가 진짜 좋으시네요. 2777. 오, 37.
0: 오, 37.
1: 예.
0: 자, 좋습니다. 이분은 38년 방학 후에 지금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데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에 듣고 있다고 네. 했는데
3: 아니요. 잠시 주차하고 잠깐 병원에 일 갖고 왔어요.
0: 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진료 기다리십니까?
3: 아니요.
0: 아, 그래요.
3: 일 통화 다 봤어요.
0: 일 다 봤어요. 야, 네. 어떻게 타이밍 딱 좋게 제가 전화했네요. 네.
3: 감사합니다.
0: 우리 2777번님 38년 방학 후에
3: 네.
0: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교회를 네. 갔다는 거죠. 계약했다는 거죠?
3: 맞아요. 4년 정도 됐어요.
0: 4년 정도. 와.
1: 38년 방학 후에. 야.
0: 아, 근데 와. 어떻게 그 방학을 끝냈어요? 응?
3: 하나님의 인도죠.
0: 하나님의 인도. 구체적으로 좀 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3: 사건 그런 거는 뭐 없었는데 계속 십자가만 보면
0: 네.
3: 아, 교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0: 오.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고요?
3: 아, 오래됐어요.
0: 아, 오래돼서 그 4년 전부터 방학 때부터
3: 들 아니요.
0: 방학 때부터
3: 않고, 네. 긁진 않고 한 권사님이 그 극동 방송 얘기해 갖고
0: 네.
3: 네, 라디오에다가 그냥 극동 방송 해 갖고 한 2년 정도 됐어요.
0: 어, 방학 끝내고 나서부터 듣게 되셨군요.
3: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세요?
3: 여수예요.
0: 여수.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 계약도 했고 극동 방송도 듣고 있고 어떠세요? 네. 요즘 삶이? 응?
3: 아, 운전 중에는 항상 듣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0: 너무 행복해요? 방송 들을
3: 네.
0: 때?
3: 네.
0: 예배도 행복하고?
3: 당연하죠.
0: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3: 맞아요.
0: 보내신 거 보니까 지금
3: 맞아요.
0: 계약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3: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0: 어, 극정방송 들으십니까? 또 어떤 게 좋으세요?
3: 어... 염려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감사함을 먼저 알게 되는 것 같고
0: 네네
3: 네
0: 그렇구나
3: 하는 네
0: 예.
3: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인식하고 하루하루 무슨 순간순간을
0: 네네
3: 어디 가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0: 예
3: 오늘도 하나님 계획으로 저를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요
0: 아 그래요 지금 어떻게 가정은요? 가정은
3: 아,
0: 어,
3: 네. 네 남편은 아직 저만 교회 보내놓고 아직 안 오고
0: 아, 숙제가 있구나 숙제가 남았네 숙제가 있어
3: 네, 네
1: 교회
3: 네.
1: 보내놓고 안 오시는
0: 그러니까
3: 네,
0: 자녀들은
1: 네.
3: 자녀들은 어릴 때는 다 주일학교 다 다녔는데
0: 네네
3: 지금은 방학 중이에요
0: 아 숙제가 너무 많은데 아.
3: 네
0: 일단
3: 또 친정에도
0: 네
3: 오빠는 교회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0: 예.
3: 오빠 보고
0: 네.
3: 엄마를 모시고 주일날 무조건 교회 좀 가주라고
0: 예.
3: 했고요.
0: 아.
3: 근데 그게 또 아직 실현은 되지 않고 있어요.
0: 야.
1: 할 일이 많네요.
0: 그러니까
1: 집안의
3: 네.
1: 아브라함이세요.
3: 네.
0: 와. 진짜 할 일이 많으시다.
3: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0: 예.
1: 그럼요.
0: 네. 오늘 용기 내서 2년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전에 보내셨나요?
3: 아니요, 엊그저께,
0: 네.
3: 그 찬송,
0: 네.
3: 제목 맞추는 거, 제가,
0: 예.
3: 틀렸어요.
0: 아, 있었어요. 도전 찬양?
3: 네.
0: 그때 도전했다가 틀렸어요?
3: 틀렸어요.
0: 그랬구나.
3: 네.
0: 오늘 근데, 진짜 오늘 잘 됐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 틀린 네. 분인지 몰랐는데 잘 됐네.
3: 저 틀렸어요.
0: 예.
3: 자, 추가 이렇... 일하시네 했어요.
0: 예?
3: 추가 일하시네는 맞았었고,
0: 어,
3: 두려워 말라고 제가 해가지고,
0: 예.
3: 제가 정답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0: 예.
3: 땡 했어요.
0: 그렇구나. 아~
1: 완전한 애청자 찐팬. 야 극동방송에
0: 예.
1: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3: 자, 감사해요.
0: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극동방송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잖아요.
3: 네.
0: 목사님.

0: 따라서
1: 네.
0: 우리
1: 네.
0: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2: 네.
1: 네.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해서 해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저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아멘, 잘하셨어요.
0: 아멘. 아유,
2: 네. 네.
0: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자, 우리 2777번님 계속해서 네.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나중에 그 남편이나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네. 방학이라고 꼭 좀 문자 주셔서 저희가 전화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 꼭 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잠깐만, 그리고 선물 얘기했나 제가? 선물?
2: 아니요.
0: 선물 얘기를 했는데 선물. 어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중요한 거를 기억나는 네. 선물, 좋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 얘기해 보세요.
2: 곱창 있던데요?
0: 곱창, 그렇죠, 그렇죠. 소곱창, 네. 소곱창 네. 전골 드릴게요. 그러면요.
2: 네.
0: 소곱창
2: 감사합니다.
0: 전골 하고요.
2: 네.
0: 우리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또 받을 수 있는 거 또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1: 네.
0: 쭈꾸미 어때요? 쭈꾸미.
1: 쭈꾸미.
2: 구독 감사해요.
0: 쭈꾸미, 유산균,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연어, 견과, 커피,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2: 피디님.
0: 예.
2: 우리 신랑이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0: 알겠습니다. 그 단백질 딱 드리면서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하면은 참 네. 오늘 스토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
2: 네.
0: 예. 오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3: 아, 감사합니다.
0: 예.
2: 샬롬.
0: 와, 이분 아주 그냥 야. 밝고. 아, 근데 지금 시간이 3분 남았는데
1: 네.
0: 지금 아직도 방학이라는데 하,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 이 방송 끝나고 우리 8841번님은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아유, 오늘 좀 애매합니다. 여수 반갑다고 또 이렇게 또 무더운 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 어플로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이제
3: 많이
1: 방송이
3: 보내주...
1: 나가지 않는
0: 네.
1: 지역에서
0: 네네네.
1: 깜짝 놀래서 그래도 어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라는 네. 분도 많이 계시네요.
0: 예, 예, 그래요.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아간 정답 맞춰주셨는데 또 우리 사연 좋은 분들 제가 당첨 문자 보내가지고 좋은 선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1: 감사해요.
3: 네,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극동 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되어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한 복음으로 묶여 완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곡의 심포니를 완성하듯 하나님은 저마다의 다름을 사용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십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열 속에서 다시 하나의 길,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다시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조화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회복입니다. 쉽게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세상에 증거하고 또 흐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죠. 감사할 때, 복을 넘겨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 그 복을 세워봅시다.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의 복, 이제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마이너 VWV 1043번의 1악장 비바체 함께 하시겠습니다. 루체른 페스티벌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 마이너 BWV 1043번의 1악장 비바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투 피아노 작품 준비했습니다. 낭만 시대가 무르익을수록 이제 그 산업혁명의 여파로 각 가정에 피아노가 참 많이 보급되고 또 소규모 음악회가 많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연주되어야 할 작품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에 이투 피아노 작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슈베르트의 투 피아노 론도 D 메이저 작품 번호 608번 준비했습니다. 존 험프리와 로버트 마크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투 피아노 론도 D 메이저 작품번호 608번 주안 홈프리와 로버트 마크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작품인데요.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수인 작곡의 아름다운 한국 가곡 내 맘의 강물 테너 서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 성가곡 준비했습니다. 국립합창단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강의 일곱 번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우리 등산이나 혹은 어떤 탐험을 하게 될 때 그 근거지가 될 만한 곳이 필요합니다. 이곳을 베이스 캠프라고 말하죠. 어떤 활동들 그리고 특히나 극지 탐험과 아주 험준한 산 이와 같은 곳을 이제 등산하게 되어질 때 쉬운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산과 또 탐험에는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리 튼튼한 좋은 베이스 캠프를 만들지요. 다치는 것도 문제고 때때로는 예기치 않게 장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자연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변수들을 대처할 만한 그런 것이 필요하죠. 또 때때로는 이와 같은 탐험이나 등정 앞에서 가볍게 산책하듯 먼저 이렇게 탐지하고 돌아오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각각 개개인의 컨디션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또 우리 숨이 가쁘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몸을 잘 컨트롤하고 준비할 좋은 우리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베이스 캠프는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베이스 캠프는 무엇일까요? 가정이지요. 가정 안에서 그 쓸모, 그 연약함들을 채우고 또 격려하고 힘있게 만들어 아침을 출발하게 하고 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저녁에 들어오면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고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때로는 이 베이스 캠프를 멀리 멀리 우리 다닐 때가 있습니다. 두고 바로 자녀들이 무언가 우리 이 마음을 두고 이제 떠나는 일들이죠. 진로를 위해서 때때로는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언가 도전하기 위하여 이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때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내가 마음껏 세상을 탐험하고 돌아와라 라는 마음인 것이지요. 혹여 탐험하고 도전하다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베이스캠프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줄 것이다 라는 마음, 이게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낸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베이스 캠프이죠. 저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이 각각 집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고 가는 거지만 저의 심정, 저의 마음은 파송입니다. 힘있게 세상에 나가, 가정에 나가, 일터와 또한 사업장에서 힘있는 시간 갖기를, 그리고 말씀을 따라 도전하며 은혜의 시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파송의 마음으로 축복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삶 속에 세상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평안한 바다를 구하지만 한 주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낙심을 만납니다. 때때로는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알 수 없는 슬픔과 상처가 마음에 잔뜩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주의 성도들을 환영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지요. 그 곤고한 마음이 쉴 곳이 여기에 있다고, 이곳에서 다시금 재충전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곳이 우리 성도님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 길 서로의 안부를 살피면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았을, 애쓰며 살았을,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도 겪었을 우리 성도의 마음, 그 얼굴을 안위를 살피면서 우리 기도한다고, 한 주간 또 잘 살아보자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환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가운 마음 얼굴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라고,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또 한 주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환영하고 환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 교회에 낯선 이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이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때때로는 교회를 한동안 떠났다가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환영으로 맞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었을,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고팠을 한 사람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오셨다고,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맛집이라고 식사하시고 가라고, 또 함께 격려하며 마음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 혹은 우리 안식처와 은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는 무엇입니까? 네, 요나에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베이스 캠프에서 저기서 니느웨로 우리 파송하였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그의 등을 두들겨 주었지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잊을 수 없는 상처와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성에 가득 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요나는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했지만 목적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향하였고, 그 향한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다시금 목적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니느웨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니느웨의 여정들 속에서 놀라운 전무후무한 대성공의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산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가족들을 합하여서 대략 50에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니느웨 성에 살았다라고 이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 60여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금식하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아니라 60만 명의 회개 사건인 것이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리암 집회입니다. 어쩌면 이곳의 성들 중에서 이 5월 30일로 5일간 치러졌던 그 집회에 그 현장에 가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자리에 3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사람들이 참석했고 첫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무려 2만 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빌리 그리암 집회 1973치면 이처럼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사에 유례없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 집회에 300만 명이 참석을 하고 그 집회 첫날에 결신자가 2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건 세계에 유례없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이조차도 여기 요나의 단 하루의 사역, 그것도 네 마디의 사역에 비교한다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으로 요나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이 놀라운 회개 사건이 끝난 바로 그 직후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연구해 가면서 요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연구하다 보면 질투라고 하는 것이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요나 단 네 마디로 단 하루의 사역으로 60만 명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100분의 1만큼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100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 만분의 1만큼이라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이와 같은 니느웨에서의 현장은 저에게는 영웅입니다. 그 현장의 놀라운 은혜, 그 현장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지기를, 그리고 저의 집회와 현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모든 목회자에게 요나는 영웅 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집회 이후에, 이 장엄한 역사 이후에 여기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4장의 첫 부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쎄하게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과가 너무 좋아서, 결과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어서 화를 내는 것이지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요나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천국에서는 우리 이 현장,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한 사람만 회심을 하고 한 사람만 통곡을 하며 은혜를 하여도 저 하늘에서는 춤을 추며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들어온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감격과 은혜의 시간, 어떤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을까요? 그에 배하여 지금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나를 그 다시스에 가던 여정 중에 물고기 뱃속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요나가 베이스 캠프에서 마음이 다시금 정비되어져서 니느웨로 출발하기를 소망하셨지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반감은 조금도 정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서 3장 2절 말씀에 니느웨에 대하여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성, 많은 사람이 사는 성을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성은 하나님께 중요한 성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올 수많은 사람이 있는 성이기에 하나님께 중요한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은 하나님께 어떤 도시일까요? 예,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있어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포항에 죽게 돌아갈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도시이며 큰 성읍인 것이죠. 우리 포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포항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중요한 사역과 중요한 현장에 부름받았던 요나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슬픔, 자기의 상처, 그리고 자기의 신념, 자기의 오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을 싫어하고 화내는 현장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점 작게 만들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때때로 담당한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개인화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을 그 고대로, 그 부름받은 말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그것을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축소시키고 그것을 개인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비전이 소명자에 의하여서 때로는 변질되고 변경되어 치기도 하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의 슬픔, 자기의 곤고함, 자기의 처지, 자기의 오름, 자기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변형시키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요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네, 슬픈 마음, 화나는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민감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우리 시무 장로님과 또 목회자인 저, 또 시무 권사님과 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직을 담당한 여러 사람들이 계시죠. 정치적 성향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가치, 개인적인 고민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보수로, 어떤 분은 진보로,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보수에서 진보로, 어떤 분은 우리 보수,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마음과 우리 생각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을 강단에서 혹은 우리 소그룹, 교회의 공식적 소그룹 모임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때로는 개인화되어져 가고 때로는 축소되어지기도 하는 현장입니다. 교회 리더십으로서 제가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의 모든 일들에 깊은 통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공적인 자리에서의 선포와 나눔이
이건 때론 오류와 우리 변질을 일으킬 수 있을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소그룹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기관에서도 교회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비전으로 보시는가, 우리는 그것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경험, 나의 신념, 나의 슬픔, 상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화가 난 여기 요나가 하나님께 연이어 항변을 합니다. 자기가 왜 다시스로 도망했는지, 왜 그처럼 빨리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 읽었던 4장 2절 말씀에 우리 나누고 있지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40일 후에 망할 것을 선포한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주저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저기 저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대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용서받을 죄인 앞에 하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요나가 화가 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할 수 있는 난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 살리려고 큰 물고기 보내고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내가 저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걸 내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삶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요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내리기로 한 징계마저 때때로 거두시는 분이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내고 슬퍼하고 때는 그것이 섭섭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왜 저를 더 자비롭게 대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이죠. 때로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삶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셔도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셔도 나는 당신과 같이 일 못해. 라는 이런 마음들인 것이죠. 맞습니다.
요나

이야기 안에는 요나만의 이야기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여기 요나서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끝으로 축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 10절 말씀을 끝으로 파티를 열면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축제와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쁨의 잔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10절이 끝난 우리 4장 1절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요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요나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그러진 영웅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99마리의 양 소중하지만 뛰쳐나간 한 마리의 양, 자기의 경험을 우상 삼아 갇혀있는 양, 자기의 신념이라고 한 우상에 묶여있는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이들과 뜻을 우리 조금처럼 합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관이 나와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내, 그만 만나, 나 빠질래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보하든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감정이 오고 가십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더는 못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요나의 대답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붙이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시지 아니하고 아주 담담하게 요나의 항의 앞에 질문하십니다. 그 내용이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등장하지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하셨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선자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였을 때, 또한 여기 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배에서 모든 이가 회개하며 우리 신을 부르며 은혜를 구할 때 무릎 꿇지 않았던 요나,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기도했던 요나, 그리고 여기 니느웨 성에 토해내었을 때 그 성에 들어가서 인색함으로 우리 네 마디를 전하고 있는, 그것도 단 하루를 전하고 있는 요나, 과거의 요나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요나입니다. 오늘 요나입니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온 요나입니다. 이 요나 한 사람만 지금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와 같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에게 시야가 새롭게 열려지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연약함과 실망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세 번째로는 영적 베이스 캠프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보게 된 건 문제적 상황의 문제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0: 저기저 악한 죄인들이 가득가득하게 있는 저기저 악한 속을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심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계획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요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나 자신의 경험, 요나 자신의 생각, 신념, 슬픔, 상함 속에 모아진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투영되어진 것을 원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마침표 찍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경험과 상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신적인 응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을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 중에 때로 이와 같은 슬픔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 뜻과 다른 하나님,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 이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 슬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때 우리는 베이스 캠프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이스 캠프로 제자를 찾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베드로와 예수의 만남입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여기 베드로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만난 제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났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고향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곳으로 예수님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거대한 권력 앞에 낙심한 베드로, 자기 자신의 앞에 실망한 베드로, 그 실망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물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중심을 향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질문, 잊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실망도 했을 하나님께 슬픈 마음 갖기도 한 성도님, 때때로는 어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만나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새롭게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과 일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곳에서 출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전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사람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보관합니다. 오래된 사진과 받은 편지를 모으고 중요한 기록은 따로 남겨둡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눈물도 보관할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에는 한 사람이 지나온 삶의 서사가 농축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눈물은 흐르는 순간 닦여 사라집니다. 다윗은 그 사라질 눈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눈물에 담긴 자기 삶의 서사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맺힌 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에 이르기까지의 방황과 아픔, 후회의 시간을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에서는 닦여 사라질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오늘 첫 곡,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보혈 찬송 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송솔나무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만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때때로 눈물이 나는 감사의 눈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나요?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 나의 눈물, 주님께서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 좋은 이웃이 노래하고요, 소프라노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이 그 눈물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다림 끝에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지금 시편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시기냐?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계속 도망치던 시절, 혹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서 떠돌던 그런 시절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는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역사적 사실로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이때다라고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요, 지금 편안한 왕궁에서 평안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한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화려한 왕관을 쓰고요, 부와 권력을 누리던,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대표적인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모든 것을 누렸던 다윗이 정말 하루아침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캄캄한 동굴과 광야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뒤에서는

칼을 들고 있는 대적들이 숨통을 조여오고요. 앞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절벽으로 꽉 막힌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아,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구나, 다윗이 정말 어려웠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상황 환경을 넘어서서 지금 다윗이요, 이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행했는가, 과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절망의 자리, 막막한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그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본문을 보면 성경은요, 반복하는 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말씀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한번 잠깐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이게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형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윗은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인 것 같았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기다렸어요. 지금 뭐냐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다림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알기 원한다.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조급해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죠. 우리 바라오기는요, 오늘 이 시편 40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뭐냐면 기다림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기다림은 능력인 거예요.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 얻게 되는 영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요,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

다윗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능동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다림에는요 수동적인 기다림과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다림이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환란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별 수 있나, 내 인생은 원래 그래,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저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건요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수동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오늘 다윗의 기다림은요 반대인 거예요.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어요. 여기에는요 다윗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게 닥친 문제만 바라보면서 체념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던 그 우리의 시선을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돌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첫 번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다림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자주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념하는 것이지. 여러분 체념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가장 좋고 선한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선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수수께끼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온 것일까?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계속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 보면 그 문제가 너무 커집니다. 문제가 너무 커여서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방을 둘러싼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너무 남아요. 내 인생에 그 수많은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답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바라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바라오기는요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답답하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다. 내 인생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즉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바꾸고요,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바꾸고, 더 나아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을 깊게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고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다림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뭐냐면 다윗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웅덩이, 웅덩이인데 어떤 웅덩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서 왜 일어나는지, 내게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뒤집어보고 생각해봐도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왜 내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는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웅덩이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 다윗이 도저히 자기는 납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납득이 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진흙 수렁에 발이 빠질 때가 있어요. 작은 진흙 수렁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요. 수렁이란 곳이요,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점점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그게 수렁이고 그게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을 게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아, 내 인생 여기서 끝장이구나. 그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이 경험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수렁에 빠져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지금 직접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줘서 건져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끌어올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누가 체험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상황과 환경에서 빼내주고 건져내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과 환경, 이런 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누가 체험할 수 있는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의 영성이 중요해요. 기다릴 수 아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급한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무엇을 얻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인가 그건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끌어올리시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몸부림쳐서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두 번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만이 얻는 거죠. 다윗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끌어올려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국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 눈에 반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다림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기다림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가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수렁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연꽃이요 진흙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빠져있는 웅덩이와 그 수렁이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내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내 인성을 뒤집는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고 여러분 또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 마침내 웅덩이가 반석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넘어졌던 우리의 걸음이 다시 견고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릴 때 누리게 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기다림은요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라는 이 고난의 토난을 통과하기 전 이것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는요 다윗의 입술에서 아마 원망과 탄식과 눈물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왔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런 아픔의 탄식이 흘러 넘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탄식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 노래는요, 그냥 다윗이 그냥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새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온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주님의 손에 완전히 장악당해서 주님께 온전히 건짐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오늘 보면서 말하는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 가운데 혹시 내 입술에서 찬송보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더 많이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면 할수록 눈물만 나오고 마음속에는 그냥 답답함과 갑갑함만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내 탄식, 지금의 내 눈물, 지금의 내 답답함과 갑갑함이 여러분의 마지막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세 번째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능력, 기다림의 은혜가요, 한 사람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맺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을 저렇게 다시 끌어올리시고 건져내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라는 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었어요. 수렁을 지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 수렁,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렇게 눈물로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요,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다윗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결국 뭐냐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난다고요. 도저히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내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고요. 내 삶 가운데 수렁이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가려면 할수록 더욱더 빠져드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이지만 내가 지나온 고통, 내가 지나온 고난, 내가 지나온 그 눈물의 시간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간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홀로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눈물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0: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오기는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디고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림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즉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송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이웃의 소망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다림 가운데 나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며 마침내 내 입술에 새 노래를 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이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에 7300 포항제이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어느 방송가족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라는 의미겠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세상은 어떠셨나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또 축복의 인사를 전하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네, 첫 찬양으로 빛과 소금 되어 올려드릴게요. 안산 시립합창단입니다.

좋으시네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출석 체크 받고 있죠. 그래서 세 글자로 줄입니다.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오감완 보내시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꽂히는 찬양이 있었다,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다, 그래서 불렀다 하시는 분들 오찬완 올리시면 됩니다.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 또 점심시간에 말씀을 읽으신 분들, 오늘 하루 중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으신 분들 오마완 올리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2667번님 가장 먼저 출석 체크 보내주셨네요.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감완으로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8151번님도 마찬가지로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야,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오기완 샬롬입니다. 오늘 기도 완료 맞죠? 8151번님께서는 네 가지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8570번님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지독한 감기가 다 나았습니다.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또 감기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또 독감을 걸렸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어서요. 여러분, 이 환절기에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옷도 잘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게 몸 관리 잘 해주세요. 네,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늘 승리하길 바라면서요. 다음 찬양 올려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찬양 올려드리는데요.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봤습니다. 오마완, 오찬완, 오감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짧게 세 글자 보내셔도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출석체크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또 보내주시

0: 아멘. 마지막 날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출석 체크 보내주고 계십니다. 야, 처음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신 분이 계세요. 우리 0074번님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마란 오감완 출첵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으셨고 또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않고 하셨군요.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 남기시면 됩니다. 또 6809번님 오운완 오감완. 아, 오늘 감사 완료도 하셨지만 오늘 운동도 완료하신 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오운완이 원조긴 하죠. 오운완 보내셨습니다. 네, 튼튼하신 우리 6809번님 환영하고요. 또 7000번님 오찬완 오마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도 완료하셨고요. 오늘 말씀도 읽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출석 체크 여러분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석 체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 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2171번님 오마란 오감완 오찬완 세 가지 다 하셨습니다. 홍서영 PD님 오늘도 복음 왔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청곡도 올려주셨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신청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이따가 저희가 시간이 되면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면 이번 주 내로 꼭 올려드리는 거 아시죠? 2171번님 환영하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출석 체크 남겨주세요. 9030, 샵 9030입니다. 샵을 앞에 붙이셔야 돼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참 즐거운 코너 준비되어 있어서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 찬양 저희가 또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죠. 바로 공개 방송으로 함께하는 코너가 이 코너입니다. 화요일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달고 달디단
1: 바이블.
0: 달고 오묘한 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달고 달디단 바이블.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봅시다. 이 시간은 노래로 성경을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이죠. 말씀 암송을 피아노 반주로 함께 해주실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싱어의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1: 네.
0: 아, 이렇게 또 9월에 뵙습니다, 우리가.

0: 9월에 저번 주에 한번 뵙고 또 이제 9월 8일이 돼서 네. 네, 9월 초를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청취자분들과 만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1: 그러네요.
2: 맞아요.
0: 네. 아리엘 양.
2: 네.
0: 좀 기대가 되시나요?
2: 네. 빨리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빨리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좋겠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어떤 걸 진행하죠? 우리 예린 양.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디서 진행할까요, 예린 양?
3: 포항 큰숲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0: 맞습니다. 포항 큰숲교회에서 오후 2시에 공개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아, 저희가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현장 접수는요. 1시부터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 안에 마음껏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명단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말씀 캘리그라피를 작성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말씀 캘리그라피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게 네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말씀 캘리그라피를 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은 2시니까요. 조금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과 김아리엘 양, 그리고 박예린 양,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시죠? 어린이 싱어 분들 중에?
1: 네, 김로아 양이 함께합니다.
0: 네, 김로아 양. 저희가 처음에 좀 만나 뵀었는데 네. 어느 순간 사라지셨죠?
1: 네,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0: 맞아요.
1: 네, 중학교 때까지는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
0: 바쁘죠.
1: 네, 야간 자율학습으로
0: 네, 야자
1: 네, 일명 야자
0: 네, 일명 야자 그 네. 야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1: 그렇죠.
0: 네, 이 화요일에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우리 로아 양께서 그날은 네. 특별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1: 네.
0: 이 오남성 채널에서 나오는 말씀 찬양에 녹음된 목소리 중에 로아 양 목소리가 참 많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조가 함께하는 시간일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렇죠.
0: 네, 우리 3631번님 오만원 오가만 하시면서 공개 방송 기대됩니다.
1: 와.
0: 네, 전 기억합니다. 우리 3631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우선 성함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명단을 다 취합하고 있어서 몇 명이서 같이 오시는지도 지금 알고 있지만 그날 뵙도록 조금 고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3923번님 모두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오!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씀 남기시고 가시려는 거 아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공개방송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 12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이 코너를 바탕으로 즐거운 라디오 공개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신청 방법 말씀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 코너 이름이 달고 달디단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신청 문자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세 글자 샵 9030으로 보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오늘 공개방송 또 많은 참여 문자 기다리면서요. 오늘의 말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모님, 오늘 저희가 복습하죠?
1: 네, 맞습니다.
0: 어디 말씀을 복습할까요?
1: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0: 네.
1: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2절씩 계속 암송을 했고요.
0: 네.
1: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 끝까지 네, 총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0: 4절부터 9절까지라서요. 이 시간에 6절을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 네.
0: 공개 방송에서는 하루에 5절을 그냥 한 번에 외워갑니다.
1: 아, 네.
0: 네, 그 시간 정말 이렇게 압축 버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0: 네, 몇 주간 할 거를 그날 하루에 다 하는 분량이니까요. 여러분 공개 방송 많이 오셔서 네, 그날 말씀도 얻어가시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총복습하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아리엘 양부터 차례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엘 양.

0: 먼저 그 다음에 예린 양 읽어주면 좋아요. 아리엘 양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0: 아멘.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께서 찬양으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네, 사모님, 이 신명기 6장을 찬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2: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과 또 회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0: 네.
2: 또 정말 우리가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한번 새기고자.
0: 아멘.
2: 네, 이 말씀 가운데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반주를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보면서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님께서 또 작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옆에 내 자녀가 있다면 함께 찬양 부를 수 있도록 들려주세요. 또 이 찬양을 함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총 6절의 말씀 지금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지금 준비됐을까요 여러분?
3: 네.
0: 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야, 이 찬양 이렇게 다시 들어도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1: 네.
0: 여러분도 분명 기억이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올리시는 분들께서 저번 주에도 뵀던 분들, 또 저저번 주에도 뵀던
1: 네.
0: 분들이셔서 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8570번님 9월 12일 토요일 공개 방송 꼭 참석합니다.
1: 와.
0: 네, 꼭 오십시오. 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들만 참석하는 거 아니냐.
1: 아.

0: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게 또 어린이들을 좀주 대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풍선 아트쇼도 중간에 보여드리고 하긴 하지만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른분들, 또 어르신분들의 참여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른이셔도, 어린이가 아니어도 무조건 참여 가능합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싶고요. 또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 말씀 찬양 불러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분명 부르다 보면 암송이 될 겁니다.

0: 아멘입니다. 우리 6979번님, 쉐마 예수,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말씀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퀴즈도 드려야죠.
1: 네.
0: 네, 항상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은 이후에도 외울 겁니다. 네, 사모님, 오늘의 퀴즈 말씀해 주세요.
1: 네. 모세는 인생의 후반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0: 오.
1: 네. 어렵죠?
0: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1번은요?
1: 네, 1번은
2: 40세.
0: 2번은요?
1: 80세.
0: 3번은
1: 120세.
0: 네, 정답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정답을 그냥 아시는 분들은 몇 번 이렇게 안 하시고 몇 세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 관한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이끌어내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번 40세, 2번 80세, 3번 120세.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퀴즈 참여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보내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는 찬양 듣고 계속해서 네,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찬양 가득할 거야 러비임인데,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이 생일 축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생신이신 분들, 생일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여기에도 생신이신 분이 계십니다. 생일! 우리 김여정 사모님께서 생일이십니다. 오늘!
3: 감사합니다.
0: 네, 생일날 이렇게 네, 뜻깊은 생일을 보내시기 위해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도 너무 기쁜 날이라서 오늘은 많은 생일자분들께 이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러비베 목소리로 가득할 거야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들 퀴즈 정답 기다릴게요. 또 사모님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보민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

0: 3로에 위치한 도르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입니다. 네, 우리 오늘 퀴즈를 드렸는데 퀴즈와 함께 또 사모님이 생일이라는 걸 살짝 밝혔습니다. 네, 사모님 생일 축하 메시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네. 3631번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감사합니다.
1: 보내셨고요. 1372번님 오감환 정답 보내시면서 김효정 사모님 생일 축하드려요. 주님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쉽고 재밌게 암송시켜 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2: 감사합니다.
1: 따뜻합니다.
2: 또 우리 너무 감사하네요.
1: 6979번님의 메시지는 우리 아리엘 양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영어 읽을 수 있죠?
3: 네. 네. 사모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기쁘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2: 감사합니다.
1: 네. 또 0458번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린 양.
4: 성경을 찬양으로 들으니 귀에 잘 들어오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정답까지 또 맞추셨네요.
1: 정답도 맞추셨어요. 7000번님도 사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늘 강건하세요 하셨고, 3797번님 날이 시원해서 좋으네요 보내셨습니다. 7012번님께서 약간의 조금 오해를 하셨어요. 제 생일이신 줄 아셨는데 사모님 생일입니다. 사모님 생일. 네, 주님의 은총이 사모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아멘. 또 제 기도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7012번님께서 보내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사모님도 오늘 사모님이 생신이십니다. 사모님. 네, 예쁜 사모님께서 오늘 생일이세요. 네, 오늘 정답은 바로 밝히겠습니다. 저희가 퀴즈가 모세가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 네.
1: 이게 다 또 의미 있는 나이예요. 1번 40세, 2번 80세, 3번 120세. 정답은?
5: 2번 80세.
1: 맞습니다. 정답은 2번 80세입니다. 120세는 모세가 천국으로 간 나이입니다.
2: 맞습니다.
1: 네, 이렇게 노년의 삶에서 80세에 이렇게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고요. 또 끝까지 모세는 강건함으로 눈도 흐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강건하게 늘 내 몸을 잘 지키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우리 0458번님 정답이고요. 7012번님도 정답을 안 보내신 것 같네요. 3797번님 정답, 또 4339번님 80세 보내셨습니다. 또 6376번님도 정답 보내셨는데, 네, 요즘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고 보내시면서요. 아들의 입대가 다음 주 월요일이고 고3 딸은 대입 준비로 지혜가 필요한데 남편과는 또 일이 있어서 따로 지내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건강도 안 좋네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도 늘 세심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미리 감사함을 심습니다. 정답 80! 아멘입니다. 네. 보내주신 메시지도 아멘입니다. 또 많은 문제가 겹쳐있는데 그 주님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6376번님 파이팅입니다. 또 3631번님 정답 맞으셨고요. 6979번님 모세 할부지 80세 고생 많으셨어요. 재밌게 정답 맞히셨습니다. 0074번님 정답, 8151번님 정답입니다. 네.

0: 아, 7012번이 아까 보내셨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셨는데 제가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네, 1372번님도 정답. 7513번님 정답입니다. 이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을 두분 뽑아봤습니다. 네, 뒷자리 번호 0074번님 그리고 4339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문자로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총 복습하는 시간이라서 6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부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4절 말씀부터 계속 저희가 9절까지 찬양으로 암송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을까요?
2: 네.
0: 지금 바로 찬양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저희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암송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태필링과 매주자 얘기도 했었어요, 사모님.
1: 네,
0: 유대인들. 네, 그렇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 그 태필링과 매주자. 이게 바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가 태필링이었고요.
1: 네,
0: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건 매주자였죠.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아, 제 생각과 달랐어요.
1: 그쵸?
0: 그 태필린이 생각보다 엄청 칭칭 감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말씀을 사모한다. 야, 이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과 함께 말씀이 먼저 되는 삶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아리엘 양은 말씀 좀 집에 많이 붙어 있나요?
2: 네, 곳곳에 붙어 있어요.
0: 문설주에도 혹시 붙어 있어요? 막 현관문에도?

0: 아직 문에는 못 붙였어요.
1: 네. 혹시 아리엘 양이 막 말씀을 적어서 붙여본 적은 있어요?
0: 적어서 붙여본 적은 없고 네. 프린트물을 붙여본 적은 있어요.
1: 아, 그렇게 말씀을 보면 한번 다시 보게 되죠.
0: 네.
1: 말씀을 볼 때 좀 느낌이 어땠어요?
0: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곁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1: 아, 아멘.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리엘 양,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태필린도 매주자, 문에 붙이는 매주자. 네, 우리 예린 양. 예린 양도 혹시 이렇게 방에 말씀이 좀 붙어있나요? 아니면 집 어딘가에 말씀이 좀 붙어있을까요?
2: 저희는 식탁 쪽에 붙어있는데요. 맨날 밥 먹으면서 한 번씩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1: 맞아요. 저희가 밥 먹기 전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데 말씀도 붙어있으면 식기도 절대 잊지 않겠네요. 그쵸? 식기도 안 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곳곳에 또 집안에 붙여놓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그 말씀들 그냥 익숙해서 지나가지 말고 오늘은 그 말씀들 한 번 더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요. 찬양으로 한 번 더 부르고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0: 아멘.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바로 드립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퀴즈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1: 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죽기 전 한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은 어디일까요?
0: 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직접 들어가진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네, 그 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산이 어디일까요? 1번
1: 시내산,
0: 2번은
1: 갈멜산,
0: 3번은요
1: 느보산,
0: 4번은요
1: 감람산.
0: 여러분 어렵죠?
1: 힌트를 좀 드리시죠?
0: 네, 힌트를 좀 어떻게 드릴까요?
1: 신명

0: 이 34장에 보시면 맞습니다. 네, 신명기 34장을 지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이 말씀을 외우셨던 분들이시라면 신명기 6장에서 조금 넘어가서 34장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십계명을 받은 산도 있고요. 또 다양한 산들이 나옵니다. 여기 다 성경에 나오는 산들인데 죽기 전 한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산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산은 어디일까요? 1번 시내산, 2번 갈멜산, 3번 느보산, 4번 감람산. 네, 여기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본 뒤에 120세의 생을 마칩니다. 네, 여러분 오답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됩니다.
1: 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죠.
0: 네, 신명기의 네, 마지막 장에 이 산이 나옵니다.
1: 1절을 보시면
0: 네, 1절을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1번 시내산, 2번 갈멜산, 3번 느보산, 4번 감람산.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야, 이제 또 퀴즈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정정을 하셨어요. 정정. 아,
1: 센스
0: 성
1: 있게.
0: 네. 아, 우리 0074번님께서 피디님 힌트가 필요한 퀴즈네요. 정답 보내시면서 후다닥 성경.
1: 아, 센스
0: 네.
1: 있으십니다.
0: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저희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진 못했지만 죽기 전한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는데 그 산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3번
0: 느보산.
2: 느보산.
0: 느보산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더 알아가는 거죠, 뭐.
1: 네.
0: 분명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으셨는데 이게 또 시내산, 감멜산, 감람산까지 보기가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3797번님. 정답이고요. 또 1372번님, 퀴즈로 많은 걸 알아가네요. 흐흐. 네, 그래서 정답을 맞히셨어요. 7656번님.

0: 님, 3번 느보산.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를 존경하며 모세처럼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네, 4312번님, 8151번님 정답 맞히셨고요. 5130번님 정답입니다. 0074번님도 아까 정정하셔서 정정을 안 하셨구나. 처음에 그냥 이제 힌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네요. 정답 맞히셨습니다. 또 8291번님도 정답 맞히셨고요. 3631번님 정답입니다. 네, 정정하신 분들은 제가 숨겨드릴게요. 5468번님 느보산 정답. 7000번님 느보산. 네, 맞습니다. 5987번님도 정답 맞히셨어요. 7000번님도 정답입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히셨는데 정답자 중에 선물 받으실 분세분 뽑아봤어요. 뒷자리 번호 5987번님, 그리고 5468번님, 그리고 8335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9절까지의 말씀을 외웠는데요. 사모님 어떠셨나요?
1: 네, 오늘 또 특별히 저는 생일이라 많은 분들의 또 축하도 받고
0: 네.
1: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사모님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1: 와.
0: 감사하고요. 또 방송 가족분들께 축하받은 이 기억을
1: 네,
0: 안고
1: 영광입니다.
0: 네, 남은 하루도 또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곧 공개 방송을 앞두고 있어서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되죠. 아리엘 양, 기대되시나요?
2: 네.
0: 예린 양, 기분이 어떠세요?
2: 아주 아주 아주 기대됩니다.
0: 네, 저희 9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함께 뵈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만날 걸 기약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9월 12일에 함께 만나요!
3: 만나요! 설레네요.
0: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9월 12일 공개 방송에서 달고 달디단 바이블로 함께 만납시다. 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금왔어요. 홍서영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그리고 또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연합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나 아니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 부정적인 생각, 또 타성에 젖은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버려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우 위대한 일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 나를 팔아먹은 유대인들, 다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그런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갈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주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 기쁨, 그리고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늘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좌절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후로 계속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결실의 계절인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만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붙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도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혼자

사람만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상황에서 부르셨지만 부르신 사람들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에 더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 3분의 2쯤 정도 가면은 막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먼저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면은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괜찮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은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잘 보십시오. 뭔가 특별하게 해결해 준 것이 없습니다. 해결해 준 것이 아닌데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쁘게 생각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만은 어떤 날은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생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이 믿음을 버티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면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 혼자만 잘 버텨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며 서로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혼자 버티는 힘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으면서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둘째,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셋째,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효자교회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며 끝까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면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고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형편을 붙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붙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믿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자꾸 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은 내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어떤 날에는 사람의 말만 붙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에는 눈앞에 보이는 형편만을 바라보고 또 어떤 날에는 내 감정에만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걱정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한번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가지가 크게 흔들립니다. 잎도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나에게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눈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서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생업의 문제로 인해서 내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소망을 혼자 붙들고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왜 그것도 못 이겨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꼭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며 서로가 소망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믿음을 지키려면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굳게 붙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돌아보아라는 말은 그냥 한번 쳐다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가
사랑과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교회 안에서 얼굴을 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서로가 인사하지만은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은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무게로 어깨가 처진 지체를 보면서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하고 먼저 마음을 쓰기도 하고 홀로 눈물 흘리는 지체의 곁을 지켜주는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봄이라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에 정답부터 말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는 것도 바로 돌아보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문제만 보기가 쉽습니다. 내 일이 힘들고 내 가정이 바쁘고 내 마음이 지치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누군가를 돌아보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했습니다. 돌아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격려하며라는 말은 좀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길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해봐요.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정받고 격려받을 때에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족한 점만 지적하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다치게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도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수고했어, 잘했어, 그래 다시 하면 돼, 다시 해보자 이런 말이 자녀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부족함을 찾아내는 공동체보다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눈에 띄는 자리도 귀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회전을 청소하고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섬기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격려가 특별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만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만의 몫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를 함께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내일은 내가 그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자주 빠진다고 해서, 봉사나 교제의 자리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믿음 없다라고 단정하면은 안 됩니다. 지친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에서 물러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그동안의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내가 잘 서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믿음으로 격려해야 될 한 사람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그의 수고도 알아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겠다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 작은 격려가 한 사람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주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려면

하려면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끝까지 격려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모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출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마음속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세워가도록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혼자 읽을 수 있는데 꼭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아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성경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모일 때에 우리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또 붙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찬송할 힘이 없을 때에 옆 사람의 찬송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말이 없을 때에 공동체의 그 기도가 나를 붙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다시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돌아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내 믿음을 붙들어준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혼자서 영상도 볼 수도 있고 물건도 사고 심지어는 은행 볼 일까지도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또 집에서 음식도 배달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필요한 은혜만 선택해서 소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편한 시간에만 예배드리고 사람과 관계 맺는 일을 피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내 중심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필요한 은혜만 받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세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나의 존재 자체가 때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하여라는 말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모이는 목적이 서로를 감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비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에 아, 또 안 나왔나 이렇게 정죄하기 전에 아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오랜만에 예배당에 발을 디딘 성도에게는 왜 이제와 나왔어라고 묻기보다는 오셔서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권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보다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때 무너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예배 한번 빠지고 기도 한번 미루고 말씀을 며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습관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혼자 걷게 되면 마음이 쉽게 식어버리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혼자 떨어져 있는 숯불은 금방 꺼지지만은 한 곳에 모아둔 숯불들은 서로의 열기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모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우리 효자교회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누구도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기도가 잘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내가 약할 때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한번 기꺼이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흔들릴 때에 판단하기보다는 붙들어주고 누군가 지칠 때에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며 누군가 넘어질 때에 함께 일으켜주는 우리 효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소망을 붙들고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고 또는 누군가에게 힘을 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효자교회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내 믿음만을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 276국에 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있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0: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온 기장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올레이선스 경배와 찬양의 라이브 시랑 함께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밖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김명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요, 이브 투 마리의 나의 부르심,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과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다마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듣고 오셨고요. 2672번님께서도 이 방송 함께 해주셨고요. 매일 극동방송 들으며 너무 감사하시다고요. 나 기뻐하리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2672번님께서 신청해주신 나 기뻐하리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귀한 찬양들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힘드셨죠? 하지만 이 찬양과 함께 또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피아 앨범 가운데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찾고 있다. 포항 분이면 제가 오라고 하겠는데 서울에 계신 분이라서 오라 소리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목사니까요. 그분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좀 아주 큰 교회예요. 거의 뭐한 7, 8천 명 이상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인 SNS에 너무 자주 골프를 치는 사진들과 그런 내용들을 올린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가거나 또뭐 지역에 좀뭐 이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게 너무 자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뭐 목사님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치겠지. 뭐또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잦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2교대, 3교대 하면서 정말 힘들고 땀 흘려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더 수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좀 회의가 된다는 겁니다. 아, 설교 준비는 정말 대충 하시는 걸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셨는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는데 답을 못 찾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작더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 성도들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을 찾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제대로 뭐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천천히 한번 교회를 둘러보시고 마음에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겠다 싶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섬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와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는데 정말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와 신방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은퇴하시고도 20여년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요람을 보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을 대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경민 목사님의 인내 들어줬습니다. 참는 게 참 중요한데 요즘은 참는 게 참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강한 사람들인데 요즘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인내해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면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거든요. 어른들도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면서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SNS 때문에 또 뭐 쇼츠 이런 것 때문에요, 뭐든지 빨리 봐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빨리 자극을 받아야 되고요. 결론도 빨리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을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거든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고요. 또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도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빨라서는 안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형편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가 그 잘못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인간관계도 좀 사라지고요. 이 사람하고 막 친하다가 이 사람이 별로 나 안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요, 인내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정말 10분의 1만큼이라도 인내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어노인팅 1번 가운데서 만 입이 네개 있으면 들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아이들이 많아요. 절반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중고층 이렇게 아이들이요. 근데 이제 요즘 고3 아이들은 이제 고3이 되면 대학을 가는 아이들과 또 취업을 하는 아이들 이렇게 미리 나눠지더라고요. 참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신앙적으로 이제 막 자라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신앙을 또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참 많이 되고요. 또이 아이들이 포항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데 신앙이 이렇게 조금 자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애써는 아이들이 몇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이렇게 취업을 하는 아이들은 그 취업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앙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들이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뭐 포항에서는 그렇게 할 곳이 잘 없어서 막 멀리 가더라고요. 뭐 광주까지 가고 그래서 참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도요 잘안 되더라고요. 우리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고3인데 신앙이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뭐좀 미용하는 머리 하는 이쪽으로 이제 실습을 가야 되는데 포항 쪽에서는 들수 있는 곳이 없어서 광주까지 이제 몇 달을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좀 잘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되도록이면은 좀 예수 믿는 그런 분이 하는 곳에 가서 뭐 사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러니까 좋은 분을 좀 만나서 신앙이 좀 끊어지지 않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 기도하고 있지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좀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좀 신앙적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분들이나 그런 모임들이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몇 달이지만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며 들으셨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요, 2027년도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왠지 이제 한 해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2027년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아직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원래 계획에

했던 것 중에 뭘 했고 또 아직 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가 10주년입니다. 참 시간이 10년이나 지났다고 생각하니 야, 정말 너무 빠르구나.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할 건 있어요. 많아요. 참 감사할 건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요. 한 3년 만에 자립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야, 그래서 그때는 참 하나님, 개척하고 3년 지나서 이제 자립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원망도 했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시간을 잘 버텨내고 이겨낸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죠. 또뭐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오시면은 몇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곳에 발령이 나서 경기도나 이렇게 멀리 가 버리시더라고요. 군인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군인 가족들은 그렇게 또몇 가정이 떠나버리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기가 막히게 3명이 나가면 3명이 등록을 하고 4명이 나가면 또 4명이 와서 등록을 하고 좀 이왕이면 좀안 나가고 등록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욕심이죠. 나가신 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종종 연락이 와요. 말씀과 찬양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정말 즐거웠고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다시 포항으로 발령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만 들어도요. 너무 감사해요. 아, 이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기억하고 있구나. 또 함께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그래도 좋게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요. 버스킹이에요. 개척을 하고 버스킹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다 스톱이 되었는데 이게 한번 스톱되고 나니까 다시 살리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주년이 되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민원이요.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했는데도 듣기 싫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교회 음악을 하니까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 날씨도 선선하고 좋은데 어디에서 한번 찬양을 해볼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히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해를 돌아보고 2027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올한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초에 계획했던 거, 서원했던 것들 아직 하지 못한 게 있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청춘 찬양단 곡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무엘상으로 모시는데 오늘 사무엘상 12장 5절 말씀부터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그 어떠한

결혼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뭐 이제 떳떳하게 살아왔죠. 사무엘만큼은 그 아들들과 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성이라든가 그의 삶이라든가 하는 것들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어찌 보면 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입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에 어떠한 따가운 이목도 구애받지 않을 만큼 청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의 이야기를 계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했고요. 기도원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기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교로 포로로 잡혀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가 미스바에서 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연설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여기서 사울이 백성들이 택한 왕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택한 왕과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래. 여러분, 여기서 좋겠지만은 옛날 성경으로 보면 좋으리라마는,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혀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뽑은 왕도 하나님을 좇고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은 왕,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왕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러한 경고에 극적이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리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제 비가 오라고 기도함에 비가 온 것은 엘리야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그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너무도 중요하고 확실한 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다고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언자이신 사무엘의 예언 활동을 너무도 너무

것으로도 인정하시고 그 활동 가운데 베푸신 대단한 놀라운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19절로 가실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와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이제 드디어 회개가 나오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와 같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또 다른 나라들이 왕을 통해서 잘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래 그냥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거든요. 그들을 다스릴 왕을 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잖아요. 사무엘에게 너희 아들 때문에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린 거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저들이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잖아요. 20절 봐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그러면 되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과거에 혹여 잘못된 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전체 인생이 파멸에 이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 어떠한 죄를 범했고 현재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 구원과 죄의 사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잘못된 과거로 인하여 여러분의 미래와 현재가 파멸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시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단순히 회개하는 일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욱더 애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어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꾀할 때가 많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교회는 우리를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정말로 가리키고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근제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세상이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똑바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할 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읽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뭐다 믿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구주로 그러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으며 따라서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버리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저는 매일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백하면 알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입니다. 23절을 가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루어진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본소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각자 기도하지면 안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책임은 주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순간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24절 25절을 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잠실 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랄까요, 자기 고향팀을 너무도 열렬히 응원하는 그런 광적인 팬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치기만 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호를 치고 막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모습,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처럼 열심히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고별사는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영향이 너무도 크고요,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이 사무엘상 13장,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의 그 사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팔을 불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수훈에 의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이 포장하는 거죠. 위장하는 거죠. 가식이죠. 자기가 승리했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신성 모독적 월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게 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은 이제 3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더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에 대한 승리의 공리를 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사울이었어요. 요나단은 매우 유능한 전쟁 지도자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다음에 요나단이 매우 훌륭한 아주 또 흥미로운 그런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만 본문의 전쟁에서 실제 싸움한 것은 요나단인데 승리의 쾌보를 나뉘는 나팔을 사울이 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공로를 가로챈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승리의 주역이라고 허풍을 떨면서 사실의 전모가 은폐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가지고 있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0: 공을 아들인 요나단에게 돌리지 아니했던 겁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어요.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런 말이죠. 블레셋은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패전에서 회복하여서 막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8절로 9절을 봐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입장에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후에 우시아 왕도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 행사를 행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둥병이란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로 11절을 보겠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뭐 답답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답답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첫째 백성들이 흩어지고 둘째는 블레셋 군대는 자기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오고 셋째는 사무엘의 도착은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사울의 해명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사무엘과 상황 탓으로 돌림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12절 한 절을 더 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여러분 사울은 그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 이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진면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1: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것을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인지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자, 2번 우레와 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청취소감과 함께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사울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양,

0: SD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프랑스를 구하라. 1429년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프랑스와 영국 간에 100년 전쟁이 있던 때인데요. 전쟁은 프랑스의 발루아 왕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네미 지역의 소장농의 딸이었고 16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샤를 황태자를 찾아가 싸움터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참전하게 돼 오르레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쳐서 풍전 등화였던 프랑스를 구원했다고 하는데요. 잔다르크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많은 영토를 영국에 내주게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섬김을 또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직접 오신 분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마이클 카드가 부른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편이야. 뭐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닐까.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다 없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계시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플랜의 새 힘어들이, 텐트메이커스의 주님 하늘문을 열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잊고 있다가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아, 하나님 어디 계셔요라고 이렇게 막 찾곤 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이미 곁에 계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오셨다면 그분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내 노래는 예배, 오벳의 하나님 내 삶에,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1: For that little child with no father, for that man with no place to stay, for that little boy living with AIDS, here's my shoulder.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원래 영국의 부잣집 자세이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크리켓 선수로 국가대표를 할 만큼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신앙과 구제에 쏟아부으면서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로 대결단을 내리고요. 중국으로 떠났고 또 노년엔 아프리카에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는단 말을 듣고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찰스 스터드의 유명한 말, 유언이 있는데요.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느 날 두 줄짜리 금언을 낳아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전하면 나같이 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겁쟁이로서 나같이 담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까? 나같이 고아

사명의 길 박주옥 목사님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에레지의 사나 주구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이 명언을 듣고 나서 저는 깊은 묵상에 빠졌는데요. 이 찰스 스터드의 말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 주님 위해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 그 다음 구절인 9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사명의 길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길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 손 잡아주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자고요. 놓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함께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메리 제인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너희 인생은 한 번뿐이다.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나의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처지를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도 한숨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억울한 상황을 속히 풀어주시며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힘내자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이규현 목사는 자신의 책 영에 속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은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자랑이 가득한 화려한 도시보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머물 곳입니다. 때문에 즐거운 망명자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세상에 물든 때를 날마다 벗겨내고 성화에 이르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또 섬김과 전도의 길목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렇게 그분과 교제함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여사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스미의 러브업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서화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윌슨의 My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의 묘미는 바로 지고 있다가 단숨에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지만 지고 있는 팀이면 이기기 위해서 투지가 더 불타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큰 능력이 발휘가 돼서 또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쳐 있고 뭔가 내 삶은 더 암울해져만 가고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분명 이전보다 낫게, 더 좋게,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되시지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전해드렸어요. 뒤처진 것 같은 그런 패배의 의식이 참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는 항상 역전을 꿈꾸고 뭔가 더 승리할 수 있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꿈꾸지만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할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음을 알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주님,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대로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하지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북녘 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역전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 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역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 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북한군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가 우리나라로 귀순하신 후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자세한 한반도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잠시 후에 이수봉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빈한 나라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나라가 북한 땅이고, 우리 북한 동포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던져졌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가을철이 되면 국가에서 다 뺏어가고 군량미로 실어가서 정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 농산물을 가져갈 수 없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국가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쌀 한 키로도 살 수 없는 노동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전부나 감찰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대부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가야 되는지,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혀야 하는지 조차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 좀 벌겠다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중국에 가면 비법 월경했다고 잡아가고,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총살시키는 가장 폭력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일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가장 독재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0: 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정말 피투성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장장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 백성을 버리셨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고쳐주기 이전에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너희의 그 피투성이 같은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하는 사람은 상처 있고 피투성이와 같은, 어쩌면 북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피투성이와 같은 삶,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주민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살아있으라.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살아서 통일의 그날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북한 땅의 2,400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두 번째 구축함을 진수했죠. 이름이 강건함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배의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 핵무경 강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온 북한으로서 미국 본토도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전력 확보를 의미하거나 이 배를 통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도 운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뤄진 북한 두 번째 구축함 진수식과 핵무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석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를 취역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통일신문이 7일 보도했는데요.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의 두 번째 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예.

0: 강원호는 올 6월 말 서해 함대에 실전 배치된 최현호와 함급과 무기체계가 동일합니다.
1: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건호 취역식에서 대단한 발언을 쏟아냈죠.
0: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직접 참석해서 강건호는 조선의 자존심이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1: 네.
0: 전략핵 잠수함 진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런 이번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0: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군사력 과시를 넘어서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백스지로 불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지난해 12월 이미 전략핵 잠수함 SSBN의 선체를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1: 네.
0: 이것을 내년 5월쯤에 본격적으로 진수할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전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1: 예, 그렇다면 이번 강건호의 실전 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강건호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예.
0: 지난 6월 서해함대에 배치된 최현호와 같은 급인데 동서해를 아우르는 해상 핵전력 구축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력과 기술력만으로 이런 대형 전력을 조기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라고 보고 계신데 김 위원장이 적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가장 치명적인 힘을 명령하겠다라고 발언한 것도 눈에 띄거든요. 강경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네, 이 메시지는요. 미국과 한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 근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수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취역식에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등장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주애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갑판에 선 모습은요. 후계 구도와 세습 권력을 은연중에 과신 행보로 읽힙니다.
1: 예.
0: 북한 정권 수립 이일을 앞두고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체제 결속을 강조하는 정치적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은 북한 해군 전략이 단순한 연방 방어에서 벗어나 SLBM, 전략 순항 미사일, 핵 잠수함 등 전략적 타격군으로 전원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압박 속에서 북한에게 고급 군사 기술을 넘겨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 네.
0: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넘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 지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요.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강건호의 취업보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중대 계획이 북한판 전략 핵 잠수함 진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작년 12월 SSBN 전략 핵 잠수함이 거의 완성된 선체를 선보인 북한이 이 내년 5월 달에 본격적인 진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1: 예.
0: 북한판 SSBN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북미 대화를 제안하는 가운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이어서 전략핵 잠수함 공개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면 철회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요. 전략핵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인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미국 근해까지 북한의 잠수함이 가서 SLBM으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북한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비할

0: 수 있는데 미국 근해에서 잠수함에서 공격을 하면 대비할 시간이 없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두 번째 무서운 이유는요. 북한이 핵 공격을 받아서 무력화되었다라고 할 상황을 가정해 보면 북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핵 잠수함은 바다 속에 살아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2차로 보급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
1: 그렇기
0: 때문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1: 예.
0: 따라서 북한은 핵 공격 능력 강화에서부터 체제 생존 보장 카드까지 갖추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발사수단을 모두 갖추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예.
0: 협상하기 더 어려운 상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양쪽, 그러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1: 네.
0: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외에 특별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진척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1: 예.
0: 앞으로 북한과 협상은 더 쉬워질 가능성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아마 북한의 이런 수위가 센 발언을 미국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최현호와 강건호 구축함 취역에 이어 전략 핵 잠수함까지 무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국가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북한이 가난하고 약한 나라지만 다르기 쉬운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깨닫고 북한과 협상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게 하시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남북한이 무기체계를 쌍방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좌초됐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의회 의장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의 더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러시아가 소련군 병사가 일본 황실의 국화 문장이 새겨진 표석을 부수는 대형 동상을 세우면서 쿠릴 열도 문제로 악화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단속과 반입 경로 차단으로 공급이 급감하면서 기기 한 대 가격이 해산의 단층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만 5천 위안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휘발유와 경유 등의 불법 유통과 암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연루된 간부에게 재산 몰수까지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중국 마스터스 선수권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세계 선수권에 이어 6개 대회 연속 무실 세트 우승과 3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가족들이 장례 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매몰된 주택에서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 지정돼 2022년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두 번째 한국 관련 명칭의 거리가 탄생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

서울에서 좌초됐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공식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원산항에서 열린 추격식에 부인 리설주,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 과정에서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2일 만에 인양됐으며 당시 해군과 조선소 관계자 상당수가 파면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고 이번에 공식 추격시키면서 실전 배치에 들어갔는데요. 김 위원장은 강건호를 경제와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자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곳이 동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건호를 동해 해상 무력 집단에 배치하고 동해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를 적들을 향한 경고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고 있다며 해상과 수중에서 핵 전투 체계를 운용할 뜻을 내비쳤고 해군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8개월 뒤 이를 다시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같은 5,000톤급인 최연호를 서해 함대에 배치한 바 있어 군 당국은 강건호의 동해 배치와 북한이 예고한 추가 해군력 강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을 향해 보복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 단장을 맡아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란의 이익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군함 두 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에 대응해 이란 원유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으로 함정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던 미국 수상 드론을 공격했으며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최근 이란이 미군 기지에 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이번에는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동상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하바롭스크 아무르 강변에 높이 15m의 소련군 병사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대일본 제국 경계라고 쓰인 국화 문장 표석을 깨뜨리는 모습에 대일본 전승 기념 동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문장이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현재도 황실이 사용하는 문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일본을 상징하는 문장을 파괴하는 기념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이투루프 섬을 예고 없이 방문하면서 이미 강하게 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강력히 항의하자 러시아는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했고,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일 관계 악화에 대해 100% 일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됐다며 반박했는데요. 최근 중국도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며 러시아 북한과 대일 비난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 러일 갈등이 동북아의 중러와 미일 간 대립 구도와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올라 기기 한 대가 집한채 값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에서 중국 휴대전화는 최근 최소 35,000위안, 우리 돈약 7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만 위안 이상 오른 것으로 해산에서는 단층집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를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유입의 통로로 보고 국경 지역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인 밀수가 사실상 차단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던 비공식 밀수까지 어려워지면서 기기 공급량이 더욱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수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단속에 발각될 위기에 처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존 기기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과 연락해야 하는 송금 브로커들에게는 여전히 돈벌이의 필수적인 수단이어서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위험과 기기 가격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일도 줄고 송금 브로커들도 거래 상대와 금액 등을 따져 한층 조심스럽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연료가 국가 유통망을 벗어나 암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지난달 27일 간부들의 뇌물수수와 비사회주의적 행태를 뿌리뽑으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반입된 액화가스와 휘발유, 경유 등이 일부 간부들의 비호 아래 평양과 지방의 개인 사택이나 밀매상에게 흘러들어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인민위원회와 안전기관이 합동단속조를 꾸려 국가유통망 밖으로 빠져나간 연료를 찾아 전량회수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연료 유출과 암거래에 개입한 간부는 지위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하고 재산까지 몰수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평안남도에서는 유류 저장시설과 운송망, 시장 주변의 연료 판매, 보관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러시아산 연료가 지방의 차량 운행과 장마당 물류를 떠받쳐온 만큼 대대적인 회수가 지방 경제와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중국 마스터스 정상에 오르며 국제대회 2개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6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결승에서 세계 랭킹 9위인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를 게임 스코어 2대0으로 꺾었습니다. 1게임을 21대17로 가져온 안세영은 이 게임에서는 초반부터 8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상대를 압도해 21대6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앞서 준결승에서도 세계 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43분 만에 2대0으로 제압했는데요. 이번 대회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면서 지난달 세계선수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3년 연속 우승했고 단체전을 포함해 올 시즌 10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전용 오픈 결승에서 중국의 왕지에게 패한 이후에는 33연승을 이어가며 올 시즌 49승 1패, 승률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야마구치와 미야자키를 잇따라 꺾으며 금메달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돼 가족들이 장례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찬디카 슈레스타는 지난달 26일 네팔 보테코시강 유역을 휩쓴 대홍수 당시 가족 4명과 함께 실종됐는데요. 가족들은 실종 8일자가 되자 생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신 대신 힌두교 의식에 사용하는 풀로 인형을 만들어 장례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도로 재건 작업에 투입된 네팔 무장경찰대가 매몰된 주택 부근을 지나던 중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대는 이전에도 같은 지점을 수색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홍수로 건물 전체가 약 100m나 밀려나 3개층 반이 완전히 매몰되고 4층도 절반가량 진흙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부서진 창문을 통해 진흙 속으로 들어가 슈레스타를 발견했고 그는 군 헬리콥터를 통해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생환으로 아직 매몰된 주택이나 터널에 갇혀있는 다른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다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남미의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주 칠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산티아고 레콜레타구 파트로나토 지역 일부 구간이 한국의 거리로 명명돼 지난 4일에 현지에서 공식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파트로나

마트는 한국 식당과 마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이자 칠레 한인 동포사회의 경제생활 중심지입니다. 이번 한국의 거리는 한 칠레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2022년에 지정된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한국 관련 명칭이 공식 부여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학재 주 칠레 대사는 한국의 거리가 반세기 가까이 현지에서 땀 흘려온 동포사회가 스스로 얻어낸 이름이라며 2028년 한인 이민 50주년을 앞두고 동포들의 자부심이자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 발견과 발명이 시작됩니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죠. 그리고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이 새벽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허락됩니다.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참 아름다워라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의 앨범 가운데 찬송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당연하고 사소해 보였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가장 선한 그 길 위를 걷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트루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 찬양하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영어 성경에

0: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런 찬송이 있어요. 누가 참 나의 친구가 되시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런 친구 세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면 첫째로 나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주신 사진 카라 파월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고 선배인데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친구, 나 하나 바라보고 미국에서 가족, 친족, 부모 다 버리고 따라온 저희 집사람, 과연 내 친구? 세 번째 친구는 내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죽음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 첫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예수님, 내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갈 친구 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친구 세 사람. 친구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를 사랑하는 친구. 둘째, 나를 잊어버리는 친구. 셋째, 나를 미워하는 친구.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에 그 의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은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드시고 합격 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오늘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한 이후에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주는 나의 친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화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전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사역자 나무혜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매일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오늘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면서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 함께 하는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1: 지금 그렇게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이곳 남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드보라입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겨울에도 정말 따뜻하게 몸을 입고 옷도 입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1: 네. 고향이 함경도 정확히 어디시죠?
0: 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1: 함경도 청진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지금 그러면은 2개월 차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거의 이제 뭐 초겨울에 오신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북한에서 청진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강을 건너신 거죠?
0: 네, 맞아요. 네.
1: 집사님의 기억 속에 고향 청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우리 청진은 너무 좋아요. 바닷가 옆에거든요, 우리 청진이. 그 바닷가 거기 가면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고향을 이렇게 그려볼 때, 그 바닷가 그 모습 너무 그려보여요. 네.
1: 어디 바다에서 물놀이도 자주 하고 그러셨어요? 해변가에 또 사시면서 지냈던 청진에서 그럼 몇 살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0: 저 25살까지 살고
1: 네. 중국이나 어디 이제 삼국에서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0: 네, 중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1: 중국에 그럼 한 10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0: 중국에서만 27년 살았어요.
1: 처음에 그렇게 강을 건너시리라 결단한 게 그럼 25살쯤이면은 뭔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0: 네, 맞아요.
1: 북한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갈 수도 있고 장마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0: 맞아요.
1: 여러 기로들이 또 있을 텐데
0: 맞아요.
1: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0: 그때 그러니까 95년도 그 권한행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집에 아빠 엄마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사하면서리 또 장사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저 아빠 엄마한테도 이야기는 안 하고 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한 일 해가지고 근데 중국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북한에서 사람 엄청 주고 큰 돈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올게 이래가지고 제가 건너갔거든요. 강을 건넜어요. 네.
1: 뭔가 돈을 좀 더 벌어서
0: 네.
1: 가족의 경제 보탬이 네, 되고자
0: 네, 네,
1: 하고
0: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신매매로 이렇게 다 지금 파는 거죠. 중국에서.
1: 그럼 부모님과 인사를 네, 따로 못하시고 건너가신 네. 거예요?
0: 네.
1: 그럼 중국에서는 어느 쪽에 사셨어요?
0: 중국 길림 창춘 쪽에. 네.

0: 거기서는 같은 고향 분들이 몇 개씩이나 하셨나요?
1: 처음에는 한몇년 거기서 98년도 갈 때는 엄청 많았어요.
0: 네.
1: 예.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잡아다가 북한으로 후송하고 후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도 빨리 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 거지.
0: 북송될 때마다 또 중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1: 맞아요.
0: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1: 항상 그저 마음 조이고 정말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띵띵띵 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도 아니고 그저 신발도 안 신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0: 네.
1: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배웠어요.
0: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신 거죠?
1: 네.
0: 27년 동안 거기에 계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1: 你好，我是杜博拉，我是朝鲜来的，今天我们这个话听到你们都能得到祝福，得到许多恩典吧，感谢你。
0: 뭐라고 하신 건가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두보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하나님이 또제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도 은혜를 많이 받길 바랍니다.
0: 아멘. 1998년도 즈음에, 우리 고난의 행군 즈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강을 건너고자 결단하고 이곳 한국에 정착한 지 지금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매님의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꼭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20여 년을 계실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정착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중국에서 이렇게, 저를 팔았지 않았어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온지 3일 만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0: 네.
1: 제가 처음 집에 이렇게 팔려왔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사람 팔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거, 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일자리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정작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눈치란 게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 이게 지금 뭐
0: 네.
1: 일하는 덴지 일하는 안 덴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눈치톡 보고 아 이게 일하는 집 아니구나 그거 지금 느꼈어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그한 방에 지금 여기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일하는 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안 잤어요. 3일 동안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 그 남자하고 같이 제가 그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자라 하는데 제가 안 자고 어찌다 안 보고 이그 이불 제 몸을 들이대 감고
0: 네.
1: 구석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꽃방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말도 안 통하지 하니까 그래도 조선분을 청해가지고 온게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0: 그분이 오신 거예요.
1: 네, 우리 집에 우리 저희 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번역해 달라고. 난 중국말 모르니까 이
0: 네.
1: 사람들 또 조선말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조선분을 청해가지고 온게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그분이시에요. 저는 그때는 뭐 예수가 뭐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집에 팔려온 며느리다. 이 집에서 돈을 주고 너를 싸가지고 온 거야. 라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왕 이 집에서 온거 먼저 중국말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한 3일 연거푸 왔어요. 저
0: 네.
1: 몰라. 그 다음날에 왔는데 최고 그때는 그때 옛날 책은 신약 그때는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반지 신약 구야하여 창성,

0: 단서 책
1: 네.
0: 이렇게 세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뜨고 너를 도와주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그 6장 말씀 주기도문 저한테 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주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다. 이걸 매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란 것도 모르고 그 어머니 이야기 해주신 대로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그 집에서 한석달 있었어요. 석달 있는 동안 그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1: 일독을 하신
0: 오야 예예예
1: 거예요.
0: 석달 만에
1: 세상에.
0: 다 읽고 나서 꽁한국이 찍어 쳐들어온 거예요. 또그 집에서 저 잡을라 북한 사람이 왔다고
1: 네.
0: 그 동네에서 아마 지금 누가 고사질 했는가 봐요.
1: 신고를
0: 네,
1: 했군요.
0: 그래가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항국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근데 그 주변은 다 지금 조선족, 차 모는 사람이 지금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그 책상 위에다 놨는데, 아, 왜 이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그 책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1: 근데 그때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집사님을 데리고 가진 않았나 봐요.
0: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돈 주고 저를 지금 꺼내왔어요. 돈
1: 그러셨구나.
0: 주고 꺼내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집이.
1: 네.
0: 그때만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벌금 내고 그리고
1: 네.
0: 저를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서 못 산다. 근데 남자가 저보다 6살 아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데 제가 그게 지금 눈에 안 차는가 봐요. 그때도 나이 어렸고 하니까
1: 네.
0: 네, 왜 지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댔어요. 달아나다가도 잡혔어요. 그 집에서 잡혀다가 또 써가지고 가죽핵대로 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야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게 우리 아들 아빠네 집에다 판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성경책도 없고 막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는 지금 했어.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정말 기도하면서리 정말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을 찍어 나사렛 그
1: 네.
0: 죽은 나사렛을 찍어 다시 살리신 그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항상 그 말씀 놓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정말 사람과의 그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1: 네.
0: 그래야만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것도 제가 혼자 가서 기도만 책도 없고 기도만 제가 한다는 것이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지나
1: 네.
0: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 신자들도 나오는 신자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와서 같이 신앙하는 것이 거기 신앙입니다. 이러거든요. 네, 혼자서는 절대 나는 그 성경책만 볼수 있어 보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1: 네.
0: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1: 네.
0: 제가 그때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그 가슴이 엄청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목숨을 건 탈북의 길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0: 예수님을 붙들면서 은혜의 여정이지만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임의 참그 고백들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은혜의 간증들에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1: 네.
0: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금 가게 된그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해서의 그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의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선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4장 15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는 어떤 별명의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도행전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열두 사도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 붙여주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별명은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 존엄을 무시하지 않는, 망치지 않는 별명을 붙여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게 홀이라도 덕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 분위기를 좀 살린답시고 상대방의 장점이나 신체적인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 열악한 가정환경, 실수한 것을 빌미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수치감을 안겨주는 별명은 안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아휴 저 사람 눈이 작아가지고 와이샤스 단추구멍 같아, 이런 별명은 붙여주면 된다 안 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별명 붙여줘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별명 붙여주면서 성도 교제한다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준비하려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과일나무 같은 것이 보통 나무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이 산소 그리고 수분 공급 혹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린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산소 같고 수분 같은 별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찾아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문제가 있었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근데 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았던 다윗이었더라. 그래서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하는 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문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현실이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해결해서 마침내 사명 감당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결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이런 문제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람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조건 빨리 해결되기만 것을 되기만 기다리는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회개한다면 이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앞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망이 들으셨는지 갑자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왕인데 그리고는 백성들 수세고 뭐 군인들 수세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요압 장군이 패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구조사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백성이 7만 명 죽어나가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옵나니 주의 손으로 백성 말고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가문을 치소서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이 다윗이 이때 처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하고 나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내 회개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10절에 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저게 10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7만 명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면 왜 재앙을 안 내리셔야 되는데 왜 재앙 내리셨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건 너무 유치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요즘 욥기서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옛날에는 화살에 독을 묻혀가지고 화살을 쐈잖아요. 그러면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어요. 그걸 뺐습니다. 화살을 뺐어요. 즉시 나요. 고통은 당분간 참아야 돼요. 고통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런 사고방식 속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해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고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12장에 가면 질서를 어지럽혔던 누나 미리암이 한세시병에 걸려요. 그러자 모세는 생명의 은인임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는 들어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좋다, 모세 너희의 기도 내가 들어주마. 단, 죄 졌으면 최소한의 죄값은 치러야지. 그리고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도록 하십니다. 기도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과정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문제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구해받아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기 위한 바람을 가진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분명히 믿죠?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 키이신 예수님 믿는다면 현재 내게 있는 고통,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 얼마든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근성 가져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대로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믿음 생활의 로드맵 따라 한번 가보세요. 문제 해결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동신교회 다니는 아무개 저 사람은 문제 있어도 시간 지나면 꼭 해결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문제 있잖아.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전능자의 도우심으로 모든 거 원상회복시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앞에 뭔가 무너지잖아. 아유, 다시 세운다니까.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는다면 감사의 뿌리는 더욱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둘째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니까는 이게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재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예배 중요하게 생각한 줄 압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회복의 은총이 있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시리즈로 보면 본문은 잘 안 나오는데 요엘 2장에 가면 이게 과정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내 죄악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죄 짓고 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도 죄짓고 뉘우치는 겁니다. 왜? 자기 개선을 위해서, 발전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하고 뉘우쳐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 자리까지 이어져야 그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께서 혹시라는 말 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가감도 있으면 안 돼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잘못했다고 주님 이내 용서하시는 줄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제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이제 모든 재앙 싹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협박하는 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다만 조금 전에 저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죄졌으니 죽어 마땅해요,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오나 주의 인자하신 긍휼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이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사 다시 예배할 기회 주실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큰 코 닥쳐요. 그러지 마세요. 죄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안 짓는 게 원칙이고 어쩔 수 없이 졌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인자하심 자비하심 구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혹시 긍휼 베푸시사 예배하는 특권을 주실는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고 정성 기울여도 어느 순간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예배 제대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뻔한 겁니다. 예배 드려야 신앙생활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서면 믿음 생활 바로 서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예배를 해야 내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회복되고, 그러니까는 해결하는 사람 다윗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 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주님마저 멀리 떠나면, 예배마저 멀리 떠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록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힘들다고 예배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휴가 가겠다고 예배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등한시하면

신앙은 병들어 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아, 저분 진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야. 아이고, 저 사람 맡겨진 일에 열심 내는 성실한 사람이야. 물론 이런 별명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별명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놓치지 않고 기쁠 때도 예배하고 늘 교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예배가 살아야 믿음도 살고 믿음이 살아야 회복의 은총도 필요한 은총도 있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셋째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아,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 아라우나 다장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장마당을 가진 아라우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절대 지존 소리 듣는 다윗왕이 왕림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폐하 이 땅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소도 준비하고 번제드릴 나무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민족 7만 명이 죽어나간 마당에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받아주고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니 진짜 고마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은 50세겔로 다장 마당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소를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직접 드립니다. 왜?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 누구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어머니 직분이 어떻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만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가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작은 헌신조차도 오병이어처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축복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께 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합니다.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게 있어야 나지요. 내가 돈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은 바쳐서 이 시간 나왔잖아요. 바치는 게 있어야지요.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 바쳐야지요. 재능도 필요하면 바쳐야지요. 바쳐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를 바치면 그걸 연락하시고 나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자손손 복 주시는 겁니다. 과연 다윗도 그랬는지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사드렸던 예배했던 그 장소 아나우나 다장마당,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명소가 됩니다. 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인류 역사 최초의 성전인 에루살렘 성전 지은 곳이 어디예요? 조금 전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야기 했잖아요. 바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인류 역사 최초의 솔로몬 에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끔 하는.

명분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 받았을 때 다윗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백성들 7만 명 죽게 한 아주 못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제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자자손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후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만 열심히 살다가 에이 놔둬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러다가 여러분 후손들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왕면 여러분 까닭이나요 자자손손 복을 받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보장해 주는 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의 복 받아야 합니다. 물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 받으십시오. 영향력 행사하는 복, 뭐가 나빠요? 좋지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받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재능 얻을 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도 훌륭했던 깔뱅이였지만은 50대에 종합병원 소리 듣다가 이 세상 빨리 마무리하고 갑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최상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한 천국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생활하면 그 건강이 복입니까? 물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 맛대로 살다가 그 물질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게 물질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자손의 복도 그때부터 영양가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 예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왜?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아닌 말로 천천만만 뭐 양, 소 바친들 하나님 여러분 예배 받으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잖아요. 앞서 나온 모든 별명을 이 총가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천하 최고의 복은 예수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복을 여러분이 귀한 줄 알고 좀 잘 활용해야 돼요. 예수님 있는 복 이걸 누려야 됩니다. 천상천하 최고의 복인 예수님 믿는 복 누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물론 사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존귀하고도 바람직한 별명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별명 갖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착당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아휴, 내가 저 양반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되는데 저분은 힘들 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주셔도 자만하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 지키는 분이야. 아이고, 저분은 축복의 통로야. 이런 소리 듣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설교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넷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0: 명이라.
1: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0: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1: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0: 요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는 어떤 별명의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충경북도 황해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까지는 함경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40mm, 평안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20mm, 황해도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3도, 부산이 22도, 여수가 21도, 서울과 광주, 목포,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강릉, 대전, 대구가 18도, 평양과 춘천이 17도, 함흥 15도, 신의주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8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목포 29도, 여수와 제주가 28도, 대구와 부산이 27도, 서울과 대전, 포항이 26도, 춘천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4도, 강릉 23도, 신의주와 청진이 22도, 강계와 함흥이 20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최대 4m까지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오전까지 평안도와 함께

오늘도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 가운데 이 하루 이미 승리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서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며 주께 나아왔는데요.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햇빛과 공기처럼 말씀이 늘 내 곁에 계셔줌이, 그것도 거저 계셔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2026년 9월 9일 수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비치신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3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네, 오늘 시편 119편 121절 여기는 이제 16번째 알파벳 연입니다.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 아인 그러면 이제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눈에 관한 언급들이 있죠. 그래서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내 눈 이게 이제 I, 나이라고 하는 나의 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129절부터 이제 136절은 시편의 이제 17번째 알파벳인 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폐. 폐 하면은 입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폐래 그러면 놀라움 이런 폐타 그러면은 입을 열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시편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이제 121절에 이 아인, 눈입니다. 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사방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제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보통 이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꼭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자, 보증하다라는 건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꼭 책임져 주시고 이 아라보라고 하는 이제 보증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가 아르라본이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꼭 책임져 주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따르면,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볼 때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주 우스워 보인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하나님이 뭐 꼭 있다고 그러냐?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믿는 자의 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특별히 123절에 내 눈이, 예, 드디어 이제 눈이 나오죠. 나의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는데 이 억압자들의 핍박을 보느라고 지친 게 아니라 이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붙들고 사는 거 피곤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안 피곤하십니까? 생활의 습관이 되신 분들은 끄떡없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또 이 몸을 다시 추스려서 일으켜 세워서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어서 꼭, 그래서 여러분 그 1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우리 지난 어제 봤던 말씀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이게 참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이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종이라는 건 내가 단순히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종, 나는 주님만 따른다는 거죠. 언약 백성입니다.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대로 우리 이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님의 율례들, 주의 뜻 마땅히 행할 바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도 갈팡질팡하죠. 그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든 그 법을 폐하기 위해 힘들고 애쓰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죠. 주님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금속이죠. 귀금속이죠. 자, 이런 것보다 더 사랑한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바르게 여기는 건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기준이 안 되면 주의 법도들을 소홀히 여기기 쉽죠. 아니, 다 저렇게 하는데 굳이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도들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거짓 행위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자기를 억압하는 많은 이 세력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며 그들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인 129절부터 136절까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그 17번째 알파벳 연인 폐로부터 시작합니다. 폐는 이제 입이라는 말도 되고 또 여기서 나온 이제 동사 페레라는 게 놀랍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자, 1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놀라움으로. 예. 펠라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페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증거들이 놀랍다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건 뭐냐?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자,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자, 여기 연다, 이게 이제 페타그라는, 입을 열다라고 하는 또 이제 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129절은 놀랍다로부터 시작하고요. 예, 폐래. 그 다음부터 130절은 열다, 이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명사로 이제 시작되기도 하지만 동사로 종종 시작을 하죠. 예. 예. 자,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열면, 입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우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직하게 붙드는 게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은 제일 빠른 길이 된다는 것이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 자, 여기도 입이 나옵니다. 폐, 폐.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연다라는 건 마음을 연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계명들을 사모해서 받아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라는 것이죠.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0: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고난과 핍박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주님 내게 돌이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자, 여기 발걸음이라는 말도 폐로부터 시작되는 폐암이라는 단어인데,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따라 살고 싶은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을 우리 잠깐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 신약시대에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성취가 되죠. 자,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비슷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면 그의 말씀을 붙드는 동시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134절에 말씀의 박해에서 나를,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주변에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조건을 내세운다기보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속의 역사의 이제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로 인도를 받느냐? 시내산으로 인도를 받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이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막 몰아가는 상황인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열심히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가 아니고 구속해 주셔야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호소입니다. 출애굽을 해주셔야 제가 시내산의 계명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저를 구속해 주셔야 제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셔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몸부림을 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은 뭐냐? 이 압박과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와 목적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 나온다는 것이죠.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자,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 또 이제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얼굴, 여기서 이제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얼굴을 비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비춘다는 것이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럽니다. 자, 이 마음의 열망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1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제 시냇물이 이제 펠레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펠레그 하면은 이제 시냇물 이렇게 되는데 여 끝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자, 아니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법을 함부로 짓밟는 건 당연한데 그들이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내 눈에 눈물이 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유는 그런 악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악인들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올곧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만이 올곧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에 감동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더욱더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의 놀라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명철로 찾아오시고 죄로 치닫는 발걸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에 충실하며 주의 율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작정만 하면 신기하게도 나의 걸음이 죄악에서 멀어집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나의 겉사람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순간순간 나를 돕는 자로 계심을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또 감사하죠. 묵상 가운데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조용히 결단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내 속마음을 보시고 어느새 내 삶의 우를 두르시며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멸시 가운데서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의의가 되어주시고 즐거움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십니다. 비록 환란과 우환이 성도의 삶을 습격한다 해도 이 말씀만 우리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는 9월 9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 비치니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내용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문자 가능하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내손 잡으소서.

0: 극동방향 중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며 종종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나 혹은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그나마 있었던 신앙의 근간마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내삶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느낄 때 일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내가 인내하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길은 도저히 열릴 가능성조차 없고 애써 믿음을 붙들어도 현실은 그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작은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다림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절망케 하는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됩니다. 이사야 40장은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선포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만 했었어도

0: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로된 이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낙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얘들아, 나는 피곤해하지 않는단다. 나는 지치지 않는단다. 나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어 계신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 어떤 누구도 그를 구해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흉흉한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를 번민케 하셔서 결국에는 요셉을 그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꿈을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시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이란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철은 처음과 마지막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막혀있는 문 하나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막혀있는 문 너머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서 그래서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기다림이란 더 이상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울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이 시간 나누는 말씀 통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노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끔 수고한 사람들의 떡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는 그렇게 먹고 편할 수도 있고 요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얼마 지나 그 열매를 계산할 때나 평가할 때는 수고한 자에게 열매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수고한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차려놓은 밥상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 눈치껏 해서 요령껏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자신들의 처세술인 줄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결국에 가서 수고한 자에게 안겨주십니다. 잠언 31장 3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에게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의 제일 중요한 발견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진단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면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마음과 정신을 연구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UCLA 의대의 정신의학과 연구교수인 제프리 슈워츠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두뇌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으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 깊이 인간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구주이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만이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인간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변화시켜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하 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테너 박인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얼마 전 포항극동 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0: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역사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매우 재미있지만 처절하고 슬픈 러브스토리로 말씀을 열어볼까 생각합니다. 91세 노인이 가장 사랑한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12번째 태어나는 아이였는데 이미도 11남매가 있었고 12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그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84세에 결혼해서 7년 동안에 11남매를 낳았습니다. 뭐가 와요? 마음에? 아, 마누라가 여럿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새 아내로부터 11남매를 낳았고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다른 아내가 12번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7년 동안에 11남매를 낳았으니까 참 그 집안이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노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다른 세 명의 아내들이 11남매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12번째로 아들,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라헬의 친언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아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 밑에 그가 자랐는데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이 라반인데요. 훗날 야곱에게는 장인이 되어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14년 전 77살 때 그가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아니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친정으로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켜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사실은 그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형이 그세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함께 거주한 후에 라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우리 집에 이렇게 지날 수야 있겠냐.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그가 품삯을 정합니다. 외삼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사촌 여동생 둘째가 내 마음에 드는데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둘째를 제게 아내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작은 딸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괜찮지.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찾아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기한이 찼으니까 작은 딸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주 거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한 그 저녁에

라헬을 데려가지 않고 레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을 첫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외삼촌 오늘 장인이 된 라반을 얼른 찾아갔습니다. 장인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둘째 딸을 사랑했지 레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거 없어. 네가 정말 동생 사랑한다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더 일하는 걸 하니까 나 7년 동안 못 기다립니다. 그래. 너 그럼 7일만 뒤에 7일 뒤에 내가 다시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은 7년 더해. 그렇게 약속하고 7일 뒤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렇게 레아를 줄 때 레아와 함께 레아의 여종 실바를 붙여주었고 라헬을 줄 때 빌하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이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는 생겼습니다. 라헬은 남편은 나귀를 사랑하는데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사실 원어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주께서 보시고 이제 내 남편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름의 뜻이 나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어린 반푸는지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합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구절 속에서 무엇인가를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이게 계속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들 없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내 남편이 나 사랑 안 한다. 아들 낳았는데도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또 아들 줄게. 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또 임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지. 나와 연합할 거야. 이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였는데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연합이 안 됩니다. 드디어 넷째가 또 임신해서 넷째 낳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고 그 유다란 이름의 뜻이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헬은 몸이 달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 내 여종 붙여줄 테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내 몸품에 안기면 좋겠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였다. 질투심이 많게 샘을 내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아들 못 낳는 게 내 탓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라헬이 말합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셔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빌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빌하가 정말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단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라헬은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기 여종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마음의 위를 받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납달리. 내가 드디어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둘을 낳아서 라헬이 길을 펴니까 레아가 또 시샘이 났습니다. 자기도 나도 여종을 또 들이보냅니다. 그래서 실바를 들이보내서 실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 이름이 가시입니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임신했습니다. 아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밀을 거둘 때에, 밀을 추수할 때에 르우벤이 덜에 나가서 합판체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합판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정력 강장제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아가 네 명을 낳고 그 사이에 빌라와 실바가 또 네 명을 둘씩 낳아서 네 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낳을 때가 결혼하고 7년 뒤에요. 결혼하고 7년 뒤에. 근데 그 요셉이 낳기 이전에 몇 명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기 전에 11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11명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레아가 셋을 더 낳아요. 아들 둘하고 딸 하나까지 셋을 더 낳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7년 사이에 레아가 7을 낳았어요. 7년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배 비일 여가도 없이 연신연신 매년 낳았어요. 매년. 7년 만에 7을 낳았다는 게 애가 낳고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달이 돼야 나오니까. 그렇게 7년 만에 7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요셉을 낳자 이 야곱이 장인을 찾아갑니다. 외삼촌사들. 나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들을 낳았으니 나 내 고향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마누라가 셋이고 애가 지금 열둘인데 그냥 가서 어떡하냐. 너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어떻겠냐. 너만 좋게 생각한다면 함께 있어라. 그리고 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너도 좀 재산을 모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라반이 요셉에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 요거 전부 다 제가 가지겠습니다. 좋다. 다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은 땅 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양들하고 야곱의 양들하고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따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를 돌봅니다. 양쪽 다 양이나 염소 모두 다 이 야곱이 돌보는데 참 신기하게요. 그 다음부터 새끼만 낳았다 하면 알록알록한 게 나옵니다. 새끼만 낳았다 하면 새까만 게 나오는 겁니다. 새끼만 낳았다 하면 점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건강하고 튼튼한 거는 다 이쪽입니다. 외삼촌이 와서 보니까 장인이 와서 이게 왜 자기 양은 전부 다 비질비질한 게 하얀 게 있는데 이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바꿔요. 야, 안 되겠다. 네가 앞으로 하얀 거 하고 내가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새까만 거 내가 할게. 그 다음부터는 낳았다만 건강한 건 전부 하얀 겁니다. 몇 번 바꾸죠? 라반이 10번이나 이 노임을 바꿉니다. 야곱 대단해요. 10번씩 바꿔도. 그리고 6년 동안 6년이 지나놓고 봤더니 야곱은 엄청나게 양떼가 많은데 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나 장인 너네라고 더 이상 못 살아. 나 갈 거야. 너네들도 함께 가자. 다 가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따라왔습니다. 장인 따라와서. 너 왜 이렇게 가냐. 나 네 손주들하고 인사는 해야지. 키스는 하고 가야지. 어떻게 굿바이 키스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아, 외삼촌 사실은 외삼촌이 10번이나 장인이 10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니 나 그냥 가게 두세요. 이때 라헬이 자기의 친정아버지가 갖고 있던 것을 드라빔을 점치는 거야. 드라빔.

가져왔습니다. 기니악이 다 생략하고 그들이 가서 중간에 베델을 거쳐서 다시 베델길로 올라가서 베들레헴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라헬이 13번째이자 둘째 아들, 라헬로서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옮겨오는 베델 거치고 올라가서 에일라까지 갔는데 약 10여 년 걸립니다. 10여 년 시간.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벌써 요셉 나이가 12, 13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12살, 13살은 확실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너무 산고가 심해서 아이가 막 태어나오는데 아들 이름을 베노니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사는 베들레헴의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 비석을 만들어서 라헬의 비라고 이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갑자기 요셉 17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17살, 자 37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요셉의 17살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이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이 지금 양치는 세겜에 가서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갔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자기 형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참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여기서 왜 그렇게 방황하냐? 내가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너 형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양치고 염소치는 목동들인데요. 응, 10명의 형제들 여기 있다가 요 세겜에 있다. 요 위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갔어. 아니 도단으로 갔어. 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어. 그가 도단에 갑니다. 도단 가는데 멀리 도단 보이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옷 보니까 그나저나 아 뭐라고죠 성경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의 자식 우리가 그렇게 너무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저거 죽이자. 죽이려고 성경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로빈에게 합니다. 동생을 죽일 끝까지 없지 않냐. 여기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그냥 넣는 게 어때. 그리고 옷을 벗겨서 옷은 숫 염소를 잡아 피에다가 그 옷을 적셔서 이 옷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면 아 우리 요셉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실 로벤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형들이 양치러 가면 몰래 끄집어내어서 이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로벤이 그렇게 해놓고 잠깐 나간 사이 동생들이 웅덩이에 요셉을 넣어놓은 아, 형들이 그렇게 루벤의 동생이고 요셉의 형들이 그걸 보고 밑에 음식을 먹다가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미디안 사람들 큰 이스마엘 사람들이 대상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야 우리가 뭘 시몬도 둘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일 거 없지 그냥 여기다 팔만 우리도 그래서 유다가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친위대장 옛날 계획성에는 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 집에는 요셉보다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자 그것을 거절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떤 날 바로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거기 들어오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그 꿈 해석 결과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만 2년 지나고 나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 못할 때 복직하였던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므로 바로가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껴서 요셉에게 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다스리라. 그 요셉의 꿈 해석한 내용, 앞으로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들고 풍년 7년 후에 큰 흉년이 7년 동안 올 텐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풍년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중간 생략.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다 알아봅니다. 오늘 45장 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중간 내용 전부 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2절을 보고 싶습니다. 함께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 형들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쫙 영적으로 쫙 째려보면 나는 요셉이라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보여. 그때 그 형들의 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건데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이게 뭐야? 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우리 동생이 무릎는 웅덩이 속에서 아니 애굽으로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이 판 사람이요. 내가 이제는 막 땅에 떨어지던 간이 지하실로 막 들어갑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저를 잠깐 좀. 지금 요셉의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에요. 30살. 풍년이 7년 지나갔어요. 37살. 그리고 흉년이 된 지 지금 2년이 됐어요. 그럼 몇 살이라고요? 39살이에요. 39살. 언제 팔려갔어요? 17살 때. 17살. 지금은 39살. 몇 년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22년 전에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야. 이게 인신매매 아닙니다. 누가요? 형들이 누구를? 동생을 인신매매했어요. 그때 그렇게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구절 요셉 요 전장에 보면요. 요 내용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야, 우리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루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동생 그렇게 살려주자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죠. 요셉은 다 알아듣습니다. 형들이라는 이야기가. 그런데 요셉은 통역을 써서 애굽말로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그가 아마 처음에는 이랬어요. 앞으로 우리 형들 만나면 형들 이 새끼 이게 무슨 형이야? 이게 왼수지? 왼수도 아니고 뭐예요? 보통 정말 억울하다고 느꼈을 거고 분통 터지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요셉이 그렇게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수없이 그래. 근데 여러분 당장 그 원수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원수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권력과 힘과 모든 능력이 다 되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 옛날에 팔았죠.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6절
그 다음 구절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

0: 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7절 뭐라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팩트는 뭐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왔습니다. 처절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 과거 22년 전 그가 처절하게 그렇게 울며 울며 마음의 원통과 분함과 삭히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왔지만 지금 22년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 이 형님들이 팔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 해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되는 물음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역사가 오랜 지나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한 게고 하나님이다. 세상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성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이전 43장 4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정을 막 억제하지 못해서 가서 울고 다시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스파예요. 당신들이 정말 아버지가 있고 막내가 있다면 막내 아들 데려오기 전 너네 못 믿어. 그리고 거기다가 시므온 잡아두고 인질로 잡아두고 보내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도 안 믿었습니다. 야곱도. 야, 요셉도 잃어버리고 지금 시므온도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고 막내 베냐민까지. 야, 내가 요셉 잃어버린 것만 해도 얼마나 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안 돼, 안 돼. 근데 더 이상 그냥 있다가는 굶어 죽을 거든 할 수 없이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차례대로 다 세우고 다 신문해서 그곳 나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가 만난 모든 범사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하면 돈 되는가? 이거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놓으셨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 된 거 그것만 보고 우리 아들 다니엘 그냥 안 돼요. 요셉의 총리의 모습만 보고 요셉처럼 아니에요.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형들에게 팔리고 처절하게 고통을 겪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다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요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틀도 안 뽑고 그냥 생길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이 되고 그때 요셉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충분히 갖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229

139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궁평교회 서형래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료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오직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불황으로 힘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긴장 속에 있는 남북관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신뢰를 잃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요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메시지로만 소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도 종종 문자를 주고받지만 사실은 오해가 생길 때가 많더라고요. 분명 웃으면서 보낸 건데 상대방은 차갑게 느낀다던가 제 진심이 다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화나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안에는 목소리의 온기, 표정과 눈빛 같은 글자로는 전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관계가 살아난다고 느낍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형식적인 말로 짧게 건네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목소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메시지처럼 짧고 건조한 표현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고 대화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듯 만나주신다는 약속이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솔직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마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 꾸밈없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작은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로 여는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9일 행복한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예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가족 간 대화가 단절돼 발생하는 웃기고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참 공감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서로 간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서로 할 말만 하는 대화는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시선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되뇌이는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저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 시선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늘 저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저희도 마땅히 사랑을 담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순서 여러분 준비되셨죠? 신앙의 국민 체조예요. 바로 샬롬 모닝 루틴입니다. 이제 다 아시죠? 아셔야 돼요.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뭐라고요?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 아침 잠이 좀 깨네요. 자, 이어서 친구 같은 수요일 코너인데요. 포항제일교회 찬양디바 이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찬양.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합니다. 유튜브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많은 방송하실 분들 함께해주고 계세요. 유튜브 아이디 이봉진님, 아멘 아멘. 항상 주님이 바라보고 계셔서 가슴 벅찬 날 보내고 있답니다. 라고요. 귀한 댓글도 보내주셨고요. 문자로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왔어요. 포항시 북구에 바람이 초속 10m 이상 분다고 합니다. 10m 이상이요? 이거 대단히 세찬 바람인데. 오늘 출근길에 많은 방송하실 분들 안전운전하세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이라고 귀한 문자 보내주신 6809님 감사하고요. 또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니까 모쪼록 요즘에 일교차도 커요. 겉옷도 좀 챙겨서 출근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시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오늘도 가을 바람과 함께 출발합니다. 보석 PD님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가을 바람을 타고 2642님께서 포항 극동방송에 또 와주셨군요. 사랑합니다. 제가 하트 많이 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자, 9918님 오늘의 오프닝 또 사모하면서 오프닝

글자 보내주셨고요. 야, 우리 2042님께서도 오프닝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프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0688님께서도요. 할렐루야 외쳐주셨고요. 자, 2642님. 혹시 오늘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 우리 이상은 자매님 나오실까요? 보내주셨는데 지금 나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아침을 여는 찬양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니까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매님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그 남자 그 여자의
1: 아는 찬양.
0: 아는 찬양. 언제 들어도 참 좋아요. 오랜만에 들어줘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은 찬양으로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참 귀한 걸음 하셨어요. 우리 포항제일교회 찬양 디바 이상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 디바로 소개받은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롱타임 노시.
0: 진짜 롱타임 노시고요. 지금 화면이 얼마나 이 밝게 화사하게 아름답게 나오시는지. 우리 자매님의 아름다운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포항교 동방서 검색해서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 들어오세요 여러분.
0: 지금
1: 함께
0: 바로 들어오세요. 자 자매님 네. 정말 롱타임 노스인데요.
1: 진짜
0: 네. 네. 정말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엄청 바쁘게 지냈고요. 예. 아, 이제 또 새로 시작한 9월이잖아요. 그래서 9월에 또 적응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보내기 위해서.
0: 그렇군요. 네. 지금 또 9월 환절기잖아요. 네. 또 새롭게 뭐랄까 새로운 느낌보다는 이제 좀 마지막 이 올해의 네. 끝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인데
1: 맞습니다, 진짜.
0: 하지만 9월을 또 잘 정비해야지
1: 맞아요.
0: 완주할 수 있거든요.
1: 네, 4.4분기를 또 잘 보내기 위해서
0: 맞습니다.
1: 9월을 또 잘 정비를 해야
0: 맞습니다. 네,
1: 여러분도 함께 화이팅입니다.
0: 또 9월의 정비 이 아침을 여는 찬양 우리 상은 자매님의 찬양으로 함께하면 힘이 더 날 것 같고요. 자매님 네. 저는요 이 메시지보다 네. 전화 한 통화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1: 네네.
0: 예, 문자로만 주고받을 땐 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오해들 미스 네. 언더스탠드가 막 야기될
1: 그쵸.
0: 때가 있잖아요.
1: 있을 수 있죠.
0: 예, 우리 자매님께서는 좀 어떤 편이세요?
1: 저는 근데 좀 오히려 전화나 이런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0: 네.
1: 저는 문자나 이렇게 카톡이 조금 더 편한 성향인 것 같기는 해요.
0: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쫙 네. 풀어서 이렇게 잘 전달할
1: 맞아요.
0: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좀 생각을 정리를 해서 잘 한 번만에 정리해서 보낼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딱 상대방이 편하게 정리해서 보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또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글로 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또 기도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는 또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진짜 목소리로 뱉어내서 네, 조근조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르는 게 또 더 잘 네. 전달되고 마음을 더 진실되게 쏟아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0: 맞아요. 우리 네. 자매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또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잘 나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부작용으로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네. 번질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글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나의 글을 잘 적어서 이렇게 필사처럼 기도를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너무 좋아요.
0: 참
1: 기록이 되잖아요. 그쵸?
0: 맞아요. 네. 모든 것 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1: 아, 네.
0: 지금 많은 방송하실 분들께서 또 우리 상은 자매님 오셨다고 와. 너무 반갑게 또 인사해 주고 계세요.
1: 아 정말요?
0: 네, 우리 상철월드님 아 와우 찬양 디바 우리 상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박종환님께서도요. 자매님 반가 반가.
1: 반가 반가.
0: 네, 반가 반가가 느껴지는 손세계 느껴집니다. 자 우리 이봉진님께서도요. 우리 자매님 눈부시다고 천사 같다고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으악 좋은 아침 샬롬 하트 두 개 감사합니다. 자 문자로도 우리 뒷자리 2667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조금 전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1: 조금 전?
0: 네. 이 약을 치는데 네. 평소보다 이 밭에서 이 우리 2667님께서는 네.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1: 네.
0: 평소보다 느리게 좀 약이 나왔는데 네. 약 나오는 구멍에 네. 세정제를 뿌리니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을 정상적으로 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1: 아, 진짜 생활 속에

0: 감사.
1: 맞아요.
0: 진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 진정한
1: 이게
0: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자,
0: 네.
1: 범사에 감사하신 2667님이시고요. 이 밭에서 일을 하시는 경작하시는 분들께선
0: 네.
1: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크게 또 작용할 때가
0: 아,
1: 있다
0: 정말.
1: 보니까
0: 네,
1: 또
0: 맞습니다.
1: 주님께서 또 순적히 이루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2667님 또 감사의 기도 올리신 그 모습이 정말 기감이 됩니다.
0: 네.
1: 4820님께서도요. 좋은 아침 샬롬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자매님 말씀처럼요. 정말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우리
0: 네,
1: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도 참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저희 모두 기도도 찬양도 함께 이렇게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으로 오늘 은혜로 이 아침을 열어보시죠. 포항제일교회 이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는 찬양. 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니까 유튜브에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0: 네, 유튜브로 함께해요.
1: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님께서요. 보석 PD님, 상은자매님 반가워요. 하트 두
0: 반갑습니다. 하트 두
1: 개.
0: 개.
1: 아,
0: 뿅뿅.
1: 저희가 더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출발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1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 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자,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잔향, 아는
1: 네.
0: 잔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올해도요,
1: 네.
0: 벌써 9월을 지나고 있는데
1: 네.
0: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요.
1: 네.
0: 새롭게
1: 진짜.
0: 시작한 한 달,
1: 네.
0: 언제 또 이렇게 9월 벌써 9일인데
1: 맞아요.
0: 시간이 참 빨라요. 이한 달도 주님
1: 네.
0: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은 은혜와 관련된 찬양들 준비해
1: 네.
0: 주셨다고요.
1: 맞습니다. 오늘 은혜라는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고요.
0: 네.
1: 은혜로 찬양 관련된 찬양을 제가 세 곡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0: 네.
1: 네, 첫 번째 곡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0: 정말 좋습니다.
1: 네, 첫 번째 곡은요. 찬송가죠.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입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찬송가고 자주 부르실 것 같은데요. 이 곡은 작사가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 가사를 썼는데요. 이분은 캐나다 출신의 장로교 목사였으나 교파의 벽을 넘어서 초교파 복음 운동에 운동을 이끈 인물입니다. 네, 선교단체인 그 기독교 세계 선교연합 아시죠?
0: 네,
1: 그것을 창설하기도 하신 분인데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예, 바로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네,
1: 아시죠? 네,
0: 알죠.
1: 그 찬송가의 작사자이기도
0: 그래요.
1: 합니다.
0: 아,

0: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네, 그렇죠.
1: 많이 가사를 쓰신 분. 네. 네. 이 곡의 작곡가는 러셀 켈소 카터라는 분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심지어 화학, 수학, 토목공학 예, 네, 교수로 계시다가
0: 천재셨군요.
1: 네, 감리교 목사님까지 하시고 네, 나중에는 의사로도 활동하신 아주 다재다능한 인물이십니다.
0: 대단합니다. 네,
1: 이분께서는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미를 작곡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0: 네.
1: 네, 이 곡의 오리지널 찬송가 제목은요 런치 아웃입니다. 심슨 목사는 소외계층, 병원, 교도소 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도연을 훈련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안전한 구원의 언덕, 그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안타까움을 느껴서 닻줄을 끊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믿음의 배를 띄우라라는 강력한 도전의 시를 썼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시에 평소 긴밀히 동역하던 카터 교수가 행진곡풍에 힘찬 멜로디를 붙여서 1891년 공동창송가 집에 발표했습니다. 이 곡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국어 버전 내주 하나님 깊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 찬송가의 가사와 상징은 명확한 성경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처럼
0: 네.
1: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 그 깊은 바다로 나아갔던 순종을 상징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모험적 믿음을 뜻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찬송가의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이 찬송가를 한번 들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자매님께서 나눠주신 네. 이 찬송가의 스토리가
1: 네.
0: 그 은혜가 정말 높고도 깊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정말 주님께서 네. 이 인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찬송가를 주신 것만 같은 감동이 또 들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정말 힘이 나요.
1: 구주
0: 예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1: 네, 네.
0: 또 내주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
1: 네,
0: 한량
1: 맞습니다.
0: 없잖아요.
1: 네.
0: 그 가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1: 네.
0: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송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먼저 찬송가 듣고 오실게요.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 극동 방송 FM 96.7MHz 울릉 중계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나눠주신 이 찬송가의 은혜, 이 아침 정말 가득한데요.
1: 네.
0: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심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임을 또 고백하는 그런 복된 순간입니다.
1: 맞습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이 얼마나 든든하면서도 또 과분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아버지 중에 아버지.
1: 네.
0: 우리 삶에 가끔 상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상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 넓고 큰 바다와 같은 이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얼마나 또 은혜롭고 평안을 얻는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그 평안이 아닌가 또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듭니다.
1: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0: 아멘. 우리 뒷자리 7362님, 그런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찌뿌둥한 아침인데, 출근하기가 참 힘든 날이에요. 하지만, 찬양을 들으니 기운이 나요. 유유!
1: 저희 코너가 이런 문자 받으면 또 되게 힘이 나지
0: 대단히
1: 않겠어요?
0: 힘이 나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지금
1: 네.
0: 7362님께서 안기셨으면
1: 아,
0: 좋겠습니다.
1: 너무 좋네요.
0: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우리 0594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그 남자 그
1: 드디어.
0: 여자라니요. 출근 가는 기차 안에서 출장 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1: 세상에.
0: 논뷰를 바라보며 은혜 주제 찬양들을 들으려니 벌써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1: 와.
0: 기차 안에서도 극동 방송이 울리는 그날까지 화이팅! 그리고
1: 와,
0: 수요팅!
1: 진짜 엄청 힘을 받는 그런 문자를
0: 그러네요.
1: 보내주셨네요,
0: 지금
1: 진짜.
0: 또 예,
1: 수요팅.
0: 출장 가시는 그 기차 안에서 저희와 또
1: 네.
0: 함께 하시면서 이
1: 맞습니다.
0: 기차 안에도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1: 너무 감동적인 메시지였어요.
0: 맞습니다. 또그이 비전을 저희한테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그날 속히 올줄 믿습니다.
1: 최고.
0: 최고.
1: 네.
0: 우리 박종환님께서도요. 아멘 아멘. 승리하는 수요일 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이미 찬양으로 저희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 네.
0: 자, 자매님께서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
1: 네.
0: 퀴즈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이 자매님의 퀴즈는 이 재미와 은혜 두 마리 토끼 다 잡거든요. 센스가 대단합니다. 오늘의 퀴즈 한번 내주실까요?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찬송가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뭐뭐보다 깊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뭐뭐 땡땡에 들어갈 단어 가사는 무엇일까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땡땡보다 깊다.
0: 깊고
1: 네.
0: 저도 모르게 외칠 뻔했습니다. 이건 거의 자동반사거든요.
1: 맞아요. 그냥
0: 예.
1: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
0: 왠지 두 글자일 것 같은데요. 복이
1: 맞습니다.
0: 있나요?
1: 복이 당연히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복이
1: 복이 1번
0: 1번
1: 바다. 저
0: 바다
1: 큰 바다보다 깊다.
0: 깊다
1: 2번.
0: 복이 2번
1: 저큰 호수.
0: 호수
1: 호수보다 깊다.
0: 아 그렇군요.
1: 우리 믿음의 분량이
0: 살짝
1: 호수 정도는 아닐 텐데요,
0: 그러게요.
1: 그쵸?
0: 뭔가 레이크 호수로 지금 바다와 호수가 있는데
1: 다운그레이드 된
0: 예, 살짝
1: 느낌.
0: 다운이 된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1: 네.
0: 오늘의 퀴즈. 이 찬송을 또 함께 부르다 보면
1: 네.
0: 쉽게 맞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우리 방송
1: 가사에
0: 가족분들.
1: 바로 나오죠, 가사. 그
0: 맞습니다.
1: 정답이.
0: 지금 이게 계속 후렴 부분이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1: 네.
0: 우리가 또 찬양을 올릴 예정이잖아요.
1: 네.
0: 요 올릴 때 우리 방송 가족분들 입술로 요 단어 고백하면서
1: 네.
0: 오늘의 퀴즈의 정답도 맞추시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문자 보내주시면
1: 네.
0: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상은자매님의 은혜로운 목소리와 코러스 전문 이김 PD가 올려드리는 라이브 찬송가의 은혜가 또 순화질 예정입니다. 자매님 준비되셨나요?
1: I'm ready.
0: I'm ready. Let's go! 전주만 들어도 은혜가
1: 전주면
0: 됩니다.
1: 힘차죠, 엄청.
0: 힘차요, 아주.
1: 바다 엄청 열심히 힘차게 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방송...

0: 아 너무 힘차다.
1: 아멘.
0: 갑자기 텐션이 확 오르는
1: 이 찬양이 마치 아침에 이 훈련 떠나는 군가와 같이 느껴졌어요.
0: 맞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하루를 잘 살아내기 네. 위한 우리 군가 장착 와, 찬송가.
1: 찬송가로 지금 장착했고요.
0: 네.
1: 지금 두 팔 벌려서 찬양하니까 와, 지금 막 뜨거워집니다.
0: 아, 최고의 부흥의 강사신 줄 진짜로. 알았어요.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제가... 다 같이.
1: 제가 후렴부부 장신 있고요. 제가 박수 치는 거 자신 있어요.
0: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1: 오늘 정말 힘이 나고 우리 아마 네.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지금 박수 치면서 들썩들썩하면서
0: 맞습니다,
1: 찬송가
0: 진짜.
1: 부르면서 수요팅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0: 네.
1: 수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0: 아 그럼요.
1: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극동방송 이 샬저와 함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우리 지자리 7709님 저도 깊은 바닷속으로 가고 싶어요. 찬송가 부르시면서 지금 바다로 가고 계십니다.
0: 아 진짜 믿음의 항해를
1: 그렇죠.
0: 원하시는...
1: 은혜의 바닷속으로 퐁당 빠지고 계신 우리 아멘. 방송하실 분들 1257님께서도요.
0: 네.
1: 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마음까지 상큼하게 하네요.
0: 와.
1: 보서 PD님 상은 자매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아침부터 활기차게 해줍니다.
0: 오.
1: 답은 바다 아닐까요? 오늘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0: 아유,
1: 하트까지.
0: 감사합니다.
1: 정답 왠지 맞힌 것 같기도
0: 네,
1: 하고요.
0: 센스있게 정답까지 이어서
1: 그렇죠.
0: 보내주셨네요.
1: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5987님 우리 보서 PD님께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의 이 상큼한 목소리가 더 큰 힘을 더하여 줍니다.
0: 와, 할렐루야.
1: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자리 7936님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고 있는걸요.
0: 아 좋아요.
1: 이미 승리하고 계신 7936님 대단하십니다.
0: 네, 저 이 소개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오, 좋아요,
0: 이 문자
1: 좋아요.
0: 너무 너무 재밌어요.
1: 누구십니까?
0: 7362번인데요.
1: 예.
0: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1: 예.
0: 둠칫 둠칫 둠칫 아싸,
1: 아싸
0: 이거 춤추는 거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1: 예, 읊고요. 아,

0: 있고요. 아, 춤추는 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어떡해, 이게 안타깝다. 어떡해. 이 마음이시구나.
1: 그렇죠.
0: 너무 재밌어요.
1: 우리 7362님 한번 보이는 라디오 키십시오. 예, 그래서 춤 보고 싶어요.
0: 함께.
1: 그래서 또 센스 있게 네. 의성으로 둠칫둠칫둠칫 아싸.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네. 정말 좋습니다. 지금 방송 가족분들 짝짝짝 막 보내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열화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
0: 네.
1: 어깨가 들썩 좋습니다. 아, 신나는 수요일이네요. 아멘 아멘. 은혜의 바다 눈앞에 있는 걸요. 저희 집 앞에 저수지가 있어요.
0: 너무 좋은 곳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집 앞에 있는 저수지가 은혜의 바다로 보이는 지금 그런 기적을 맛보고 계십니다. 우리 박종환님 감사해요. 오, 우리 김지웅 왕동님은 네. 또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상은자매님 평온한 얼굴로 찬양하셔서 네. 따라 부르려다 보니 생각보다 높아서 아침에 새소리로 따라 불렀네요.
0: 새소리로.
1: 그래도 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0: 아, 뒤에 느낌표 3개까지 힘을 3개까지. 딱 받아주는 진짜 문자네요.
1: 근데 이게 진짜 오늘의 키포인트거든요.
0: 아, 네.
1: 우리 자매님은 표정이 항상 평화로워요. 이 평온한 가운데 굉장히 이 찬송가가
0: 아, 너무 재밌다.
1: 나도 쉽게 할 수 있겠다 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자매님과 함께 찬양 부르다 보면 어느샌가
0: 재밌다.
1: 쉽게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그럼요. 있는 줄 믿습니다.
0: 진짜 감사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말 또 은혜로운 찬양 지금 나누고 있고요.
0: 네.
1: 자매님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내주시면 더 좋을
0: 네.
1: 것 같아요.
0: 오늘의 퀴즈
1: 예.
0: 땡땡에 들어가는 알맞은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 그렇죠.
0: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땡땡보다 깊다. 여기 땡땡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1: 좋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입니다.
0: 네.
1: 보기 1번.
0: 1번 바다.
1: 바다.
0: 네.
1: 보기 2번.
0: 2번 호수.
1: 호수.
0: 네, 뭔가 조금 힘이 빠지는
1: 그래요.
0: 느낌이네요.
1: 호수는 조금 그래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사이즈는 일단 바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해바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0: 힌트를 너무 적나라하게
1: 그러죠.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이제 정답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의 퀴즈 보내주시면요. 선물 빵빵 쏠게요.
0: 네.
1: 이제 많은 방송하신분들께서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0: 네. 좋습니다.
1: 네,
0: 진짜.
1: 좋아요. 재밌어요. 1760님께서도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함께 따라하며 주의 은혜 이 아침 찬양합니다. 은혜롭고 힘이 있는 찬양 정말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906님께서도요. 뭐든지 다 잘 받아주는 보석핀이.
0: 와, 진짜 저희 진짜 청취자분들이 방송 가족분들의 센스에 매주 감탄을 해요.
1: 저 진짜. 센스가 정말 바다 같으십니다.
0: 진짜?
1: 저도 한번 받아 쳐봤어요. 지금 바다
0: 너무 잘하시는데요?
1: 바다 괜찮죠?
0: 네.
1: 아니 정말 다 받아주는 보석피디님과 상은자매님 아주 호흡이 좋습니다.
0: 대박 대박.
1: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니 또 좋으네요. 히히. 오늘은 초등생 아들의 공개 수업에 가는데요.
0: 와.
1: 가기 싫었는데 찬양을 들으니 힘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오.
1: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박수. 일단 1동
0: 진짜 박수.
1: 박수
0: 안 나올 수 없다.
1: 박수 안 드릴 수가
0: 진짜.
1: 없고요. 진짜 우리 4906님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존귀하신 분 언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0: 존귀하신 분 맞아요.
1: 정말 은혜와 이 센스가 바다와 같이 깊습니다. 우리 4906님 감사하고요.
0: 네.
1: 그리고 아드님의 이 공개 수업이니까 은혜롭게 힘차게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자매님 오늘의 또 두 번째 찬양 네. 한번 소개해 주실 때가 됐는데요.
0: 네, 두 번째로 나눠드릴 찬양은요.
1: 네.
0: 우리가 매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은혜이긴 하지만요. 또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처한 고통과 슬픔, 또 눈물만 쏟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1: 예.
0: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 아멘.
0: 그런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고통과 눈물을 아신다는 것.
1: 아멘.
0: 네, 이것이 또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진정한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1: 네,
0: 네 바로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1: 그쵸.
0: 이 찬양을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정말 또 네.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0: 네, 맞아요. 찬양하시는 할 때 아시는 분들도 함께 청취하시면서 계신 자리에서 함께 흥얼거리거나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 참 좋습니다.
0: 네.
1: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0: 네.
1: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주옥 같거든요.
0: 아, 진짜
1: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 주 은혜임을 모든 네. 것이 우리 삶이 주 은혜 그 자체임을 또 고백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귀한 찬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상은 자매님께서 올려줄 복된 찬양 라이브로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방송하실 분들도 따라 부르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함께 하시죠.
1: 네, 찬양의 은혜.

0: 잔잔한 찬양의 은혜가 네. 정말 깊어요.
1: 네.
0: 저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절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1: 맞습니다.
0: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1: 찬양 부르면서 이 순간이 진짜 은혜다라는 게 아멘. 순간적으로 확 느껴지는 포인트와 부분이 있어서 네. 너무 또 감사했고요. 네, 진짜 은혜로운 아침이네요.
0: 맞습니다. 네. 지금 은혜의 그 아침, 바다에 우리가 퐁당 빠지고 있습니다.
1: 네.
0: 뒤자리 1289님께서도요. 오늘 남편이 일찍 이 출장을 가서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바다같이 깊고 넓은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네.
0: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에 풍덩 빠져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0: 기도 합니다.
1: 너무 좋다.
0: 정말 좋습니다.
1: 아이들이
0: 맞아요.
1: 은혜에 흥덩 빠져 사는 삶.
0: 네, 왠지 어머님이실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렇죠? 우리 어머님과 이 아이들이 그리고 오손도손 함께 모여서 아마 이 시간이면 아침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렇게 복된 시간, 이 아침을 또 찬양의 은혜와 함께 하신 이렇게 상상하니까 참
1: 네.
0: 좋습니다.
1: 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모습의 아침이네요. 그 엄마가 또
0: 맞아요.
1: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0: 와,
1: 마음. 네,
0: 생각만
1: 참
0: 해도 정말
1: 따뜻합니다.
0: 따뜻합니다.
1: 네.
0: 우리 2642님께서도요, 바다로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1: 응?
0: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1: 네.
0: 우리 자매님, 바!
1: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행복한 두
0: 아,
1: 분.
0: 다.
1: 다정하고 아름다운 두분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0: 야,
1: 와,
0: 할렐루야.
1: 진짜 센스가
0: 센스도 대단하시고요. 우리
1: 진짜.
0: 이륙사이님 안에서 이 문자 주신 이 문자 안에서 저희가 또그 바다 같은 주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매님, 오늘 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1: 네.
0: 마지막 찬양을 한번 소개해 줄 때가 됐어요.
1: 네, 마지막으로 나눠드릴 찬양은요. 오늘의 키워드, 은혜. 하면 빠질
0: 아,
1: 수 없는
0: 아.
1: 곡이죠.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송경민의 은혜입니다.
0: 네.
1: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이죠. 이 아침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고 있는 중, 현재 진행형이시길 소망합니다.
0: 맞아요.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은혜가 충만히 빚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 네.
0: 자, 이 찬양, 바로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은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모하면서 또
1: 네.
0: 간증에 엮어서도 찬양 많이 부르시고 나눠주시기도 하시잖아요.
1: 네.
0: 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삶 모두가 정말 주님 그 은혜 자체다.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0: 자매님 언제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네, 찬양 맞습니다. 바로 성경민 목사님의 은혜였습니다.
1: 네.
0: 우리 많은 방송국 가족분들께서도요 은혜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1: 네.
0: 363

0: 1님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4540님 아 맛있었어요. 복된 수요일 보내세요. 부서피디님 상은자매님
1: 감사합니다.
0: 야 3631님께서요 우와 짝짝짝 최고입니다. 오늘의 녹음 파일 소장 안 되나요? 보내주셨는데 안 되겠다. 제가 문자로 혹시라도 녹음이라고 두 글자와 메일 우와. 주소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엄청난 혜택이다.
0: 그렇죠.
1: 정말.
0: 오늘의 녹음 파일 선물로 받고 싶으신 이야. 분 녹음과 메일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의 퀴즈 한번 냈었잖아요. 네. 사장님 오늘의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 볼게요.
1: 네.
0: 액션!
1: 정답은?
0: 정답은?
1: 1번 바다입니다.
0: 바다!
1: 오, 제가
0: 1번.
1: 또
0: 그렇죠.
1: 진짜 친히 정답의 배를 울려드리기 네.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0: 준비 많이 해주셨습니다.
1: 1번.
0: 정답 1번 바다!
1: 바다!
0: 유후! 확실히 느낌이 달라. 이게
1: 있어야 돼요.
0: 아날로그가 주는 그 감동이 있다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 햇세드님께서도요 유튜브로 오호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많은 방송하실 분들 유튜브로 그리고 또 문자로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고
1: 네.
0: 정답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697님께서요. 샬롬 애창곡을 들려주시니 눈물이 주르륵 아침 은혜 받네요 라고요. 또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녹음 이렇게 메일 주소 보내주셨어요.
1: 와 진짜 보내주셨어요.
0: 네, 녹음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제가 세 분을 추첨했어요. 우리 4906님과 7709님 그리고 5987님까지 세 분은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참 오랜만에 우리 자매님과 이 아침을 내는 찬양 또 보이는 라디오로
1: 네.
0: 이 은혜를 나눴는데
1: 맞습니다.
0: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진짜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보이는 라디오라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요.
0: 맞아요.
1: 여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도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느껴져서 또 좋았습니다.
0: 네, 네. 정말 좋고 좋고 또 좋고
1: 네.
0: 이 찬양은 나눌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면서 은혜 나눠주신 우리 방송하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여러분.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0: 네.
1: 저희 다음 주 수요일도
0: 그렇죠.
1: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0: See you again! 다음 주에도 보라로 함께하니까요. 꼭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코너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회 포항제일교회 이상은 자매님이셨습니다. 자매님 이 아침 귀한 찬양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도 보이는 하세요. 라디오로 함께해요.
1: 함께해요.
0: 상은 자매님께서 나눠준 찬양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아침이 은혜 충만하길 바라며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수요팅!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보내신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첫째, 나를 위해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해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막연히 선지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큰 불을 보았을 때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는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처럼 들립니다. 심판과 고난이 싫고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말도 싫은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 그저 잘 되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고난 없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중보자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만 던져주어도 다 알아듣는다면 굳이 낯설고 먼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보여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선지자 한 사람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각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하면서 각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내 곁에 바로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의 얘기나 간증을 들으면서 어쩜 나랑 저렇게 똑같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보내졌음을 깨닫는다면 그의 말이 저절로 들리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나와 같은 처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말이 마음 문을 열게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곁에서 나와 같은 처지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형통만을 구하며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요. 여기서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찾으신다는 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직접 찾아내어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불순종이자 형벌이에요. 그런데 20절에는 또 다른 위험이 나와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고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전하는 것이에요. 마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쏟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아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자녀가 인류대에 붙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도 누리는 영광이 복이다라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눌리는 무거운 만 남습니다. 이런 기복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에는 평강이 없어요. 결국 참된 말씀 사역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가지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마음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에 평강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정하며 말한 적은 없습니까? 고집을 부리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 앞머리가 길어 눈을 가리자 엄마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던지 짧게 자르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넘기겠다고 해놓고 자르기 싫어서 계속 피했지요. 결국 엄마는 화내시며 제게 멋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니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같아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제가 될래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 말씀대로 눈이 가리지 않을 정도로 앞머리를 자를게요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우긴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치원에서 친구와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께 친구가 저를 일부러 밀쳤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친구가 실수로 부딪힌 것이니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친구가 일부러 밀쳤다고 우겼어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말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저는 가끔 제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제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게요. 저의 적용은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입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고 해요. 우리도 가끔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라고 그 분별의 기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험과 성취를 꼭 세상 성공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 성취라고 여긴다면 망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는 성도에게는 무슨 성취가 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취는 생명의 성취예요.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증험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거짓 선지자라 는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말씀이 참되었음이 드러났지요. 참 선지자의 말은 당장엔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험이자 성취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완악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되는 말씀을 분별하여 듣길 원합니다. 당장 성취가 보이

비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A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공개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한 목사님께서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여덟 번째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여덟 번째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863년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지만 텍사스에는 연방 정부의 힘이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텍사스에는 25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2년 반이 지나도록 계속 종살이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뒤에 연방군이 텍사스에 도착을 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집행하면서 비로소 그 자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정체성을 모르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갖는 정체성 오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오해입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사장이고 교사다 등과 같이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라는 오해입니다. 둘째로 소유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오해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셋째로 과거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오해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지금의 나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나까지도 규정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과 소유와 과거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장 14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 규례와 십일조 규례를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규례보다도 먼저 1, 2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면 왜 정체성이 먼저일까요? 삶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서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의 이 여러 규례들은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신분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선언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동보다도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말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격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신분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장 뒤에 나오는 음식 규례도 생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 구별된 신분을 삶으로 살아내는 언약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뛰어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가르치지요. 자기 기업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 사실에 그들의 진정한 가치, 고귀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에요. 가나안 문화는 그들에게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누구냐?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직업과 소유, 성공과 실패,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천국 본향을 향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은 가장 먼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선언을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관계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넘어졌고 이미 불순종도 여러 번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가치는 업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자녀거든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지요. 너는 얼마나 성공했냐? 넌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너의 집안, 학력, 출신은 어떠냐? 묻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의 회복은 더 열심히 자신을 증명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은 복음을 다시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면 두려움과 열등감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붙들어야 천국 본향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에 대학생 이지선 씨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의 절반 넘는 부분이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에도 큰 화상이 생기게 되었어요. 수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너무 달라진 그런 얼굴 때문에 절망을 했대요. 한때는 자기도 자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를 듣게 되는데 사랑하는 딸아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구나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됐고 이 정체성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외모와 상황이 갑자기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자기 상처를 감추기보다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희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와 소유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증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두려울 때는 아버지 손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천국 본향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본문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성민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소속에서 시작되지만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수많은 우상 문화와 세속 가치관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남들과 달라 보이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이 은혜를

바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은밀한 선택 속에서 거룩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렇게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의 그 죄악된 흐름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정체성, 나는 성민이다 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는 왼쪽 종아리를 크게 다쳐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월드컵은 축구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대인데 출전을 못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은 큰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붙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출전 여부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후에 그는 회복이 되었죠. 회복되어서 예선 세 번째 경기인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에게 어시스트도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민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은 세상에서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만나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선택의 순간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특별해진 그런 민족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해진 민족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특별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내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 정체성의 혼란이 깊어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안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믿으면 불안 속에서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인생의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여기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 소속이냐,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맡기고 담대히 천국 본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린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그리스도인 의사였어요. 그는 의사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의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산 보건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이 치료비를 못 내면 자기 월급으로 대신 내주기도 했고, 영양이 부족한 환자를 만나면 이 환자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닭 사 먹을 돈을 주시오 라고 처방전에 쓰고 자기가 그것을 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나누면서 살다가 보니 은퇴할 때는 자기 집 한 채 남아있지 않았는데 병원 관사에서 노후를 보내면서도 필요한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삶을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기 비문에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 그 세울 비석에다가 주를 섬기다가 간 사람 이렇게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그의 삶은 자기의 명예와 재산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주만 섬기다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흔들려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을 쳐주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실패와 상처는 숨기고 돈과 성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이것을 화면을 보고 함께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모두 세상이 주는 헛된 그런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붙들고

0: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0: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 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썼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썼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청정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하나를 하나를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넓힐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